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작품 46-3 폴카였습니다.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드보르작은 어떻게 슬라브 춤곡을 만들 수 있었을까? 좀 조사를 해봤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덕분에 탄생했는데 그건 바로 헝가리 춤곡을 지은 브람스 덕분이었어요. 브람스가 헝가리 춤곡을 먼저 작곡해서 흥행 대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막 후속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브람스가 저기 드보르작 한번 추천합니다. 이렇게 넘긴 거죠. 체코를 중심으로 한 슬라브 지역의 토속 음악도 매력적이었고 아주 독특한 정서, 새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78년에 이 출판된 드보르작 슬라브 춤곡이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후 슬라브 춤곡 작품 72도 나왔어요.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과 마찬가지로 연탄곡입니다. 내 손을 위한 피아노 음악으로 먼저 만들어졌고 이후에 관현악 버전으로 편곡이 된 거죠. 여기에는 빠르고 격정적인 프리안트, 활기 넘치는 보브카카, 익살스러운 소세츠카, 이런 다양한 낯선 이름의 춤곡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2의 2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슬라브 춤곡이 성공을 하고 두 번째로 나온 슬라브 춤곡 중에서 마주르카를 들어보시죠. 역시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필의 연주입니다.

보르작 슬라브 무곡 작품 72의 2 마주르카 들으셨습니다. 바슬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이쯤 되니까 그러면 보르작의 슬라브 춤곡이 있게 한 브람스의 춤곡은 뭔데 한번 또 들어보고 싶네 싶으시죠? 헝가리 춤곡은 모든 어떤 위대한 작품의 기원을 찾아보면 참 자연스럽잖아요. 어쩌다 보니 만들어졌어. 비슷합니다. 1853년 19살의 브람스가

여행을 갔어요. 헝가리 각 지역을 순회하는 그런 연주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동행인이 있었으니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레멘이, 또 브람스는 당시에 이제 피아노를 연주를 했겠죠.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동네마다 헝가리의 아주 그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민요와 춤곡을 듣게 됩니다. 집시들 음악도 만나면서 이거 매력적인데? 그래서 브람스가 메모를 하죠. 채집을 해요. 이 선율을 막 정리를 한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요 선율과 리듬을 바탕으로 지은 게 헝가리 춤곡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나오자마자 메가히트를 기록했는데, 인기가 치솟으면 뭔가 이제 말도 많죠. 그래서 이거는 창작품이라고 할 수 없어. 표절이야. 이런 게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다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된,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했으면 이러겠어요. 헝가리 춤곡인데요. 내 손을 위한 피아노 연주용으로 작곡된 헝가리 춤곡. 당시 피아노가 있는 집에서는 그 어디서든 들을 수 있었다는 말이 돌 만큼 대중적이었고, 오늘날에도 정말 인기 있는 앙코르 곡이기도 하죠. 자, 그럼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가운데 듣겠습니다. 1번, 6번, 4핸즈로 듣겠는데요. 전설의 연주자들입니다. 알프레드 브랜델, 발터 클린의 4핸즈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과 6번 알프레드 브랜델과 발트 클린의 포핸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포핸즈 연주는 두 사람, 뭐 형제, 친구 이 두 사람의 케미를 볼 수 있는 좁은 공간을 나눠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손도 의자도 그래서 두 사람의 교감을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관전할 수 있는 그런 묘미가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6324 쓰는 분인데요. 일요일 아침 집 청소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흘러나오는 음악이 바로 썸머였다고. 큰딸이 초등학교 피아노 발표할 때 쳤던 음악이라 그 시절 강릉 여름으로 바로 추억 소환. 청소 멈추고 음악과 추억에 취해봅니다. 그 아이가 대학 신입생이 됐어요. 반수한다고 무더위에 독서실 다니며 열정을 태우고 있는데 음악 보내주며 응원합니다. 다윤아, 엄마가 항상 믿고 응원해 하시면서 희사하시죠. 썸머를 들으시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다윤이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좀 그 강릉의 여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오늘 좀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작품 3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듣겠습니다. 첼리스트 마리 엘리자벳 해커, 피아니스트 마르틴 헬름헨의 연주입니다.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작품 3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들으셨습니다. 마리 엘리자벳 해커의 첼로, 마르틴 헬름헨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6월 25일부터

1767년 6월 25일은 바로크 시대에 활동한 독일의 음악가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바흐와 동시대에 태어나 함부르크를 주 무대로 삼았던 텔레만, 5,0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기면서 음악사상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입니다. 1933년 6월 26일에는 20세기의 대표 마에스트로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태어났어요. 밀라노의 명문 음악 가문에서 태어난 아바도, 1968년 35살에 밀라노 라스칼라 음악 감독을 역임했고요. 1989년 카라얀의 뒤를 이어 베를린 필의 수장이 됩니다. 민주적인 리더십을 선보이면서 20세기형 새로운 마에스트로의 모습을 제시했죠. 클라우디오 아바도보다 한 해 앞선 1932년 6월 27일에는 미국의 소프라노 안나 모포가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계 이민자였던 안나 모포, 1959년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데뷔한 후 오페라 외 영화와 방송까지 아우르는 엔터테이너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41년 6월 28일은 아당의 발레 지젤이 초연된 날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첫 선을 보인 이 작품,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가스등 조명을 통한 신비롭고 환상적인 무대 효과와 아름다운 발레 동작과 음악이 어우러지며 대성공을 거뒀고요. 낭만 발레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텔레만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바로크 시대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걸작 텔레만의 작품 오늘 함께 할 텐데요. 20세기 후반 폴란드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파베우 워사키에비치가 자신의 1616년 아마티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버전입니다. 텔레만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12개의 환상곡, 텔레만 작품 번호 40 중에서 환상곡 1번, 이어서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에서 주인공인 마그리트의 아리아, 일명 보석의 노래, 아 거울 속에 비친 내 아름다운 모습에 웃음이 나오네,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안나 모포의 음성,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로마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소프라노 안나 무포의 음성으로 샤르구노 오페라 파우스트 중에서 주인공 마그리트 아리아였습니다. 아, 거울 속에 비친 내 아름다운 모습에 웃음이 나오네. 일명 보석의 노래 툴리오 세라핀이 지휘하는 로마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앞서 들으신 텔레만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12개의 환상곡. 텔레만 작품 번호 40 중에서 환상곡 1번 바이올린 선율 진짜 아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베우 워사키에비치의 1616년 아마티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선율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기억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5번 C샵 단조 중에서 5악장 피날레 알렉으로 함께 하시죠. 아바도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5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클라우디 아바도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리알처럼 투명한 소년 합창단 리베라의 아카펠라 연주로 Be Still My Soul, 내 영혼아 잠잠하라. 시벨리우스 교향시 핀란디아 선율의 가사를 빈 그런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셰난도어, 알리손 발솜의 트럼펫, 퀸틴 토마스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뭔가 성스러운 분위기가 물씬물씬합니다. 최유경님이 아이 학원 내려주고 집에 왔는데 차에서 내릴 수가 없네요. 아침부터 좋은 음악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도착했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너무 좋아서 못 내리고 쭉 들었던 경험 있으시죠? 저도 종종 합니다. 그러다 까무룩 잠이 들기도 하고요. 가정음악 들으시다가 아 이런 곡도 듣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 글 보내시는 방법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입니다.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로 올리실 수 있고요. 저희가 문자로 사연 주시면 커피 드려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데아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당일 방송은 어렵습니다.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고 또 준비하고 소개합니다.

입니다. 아, 신여울님께서 언니 방금 산부인과 다녀왔어요. 첫 아기 임신 소식인데 온 가족이 지금 가정음악 듣고 있을 거거든요. 서프라이즈로 역에 말해봐요. 내일 부산에 가서 초음파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떨리네요. 아우, 축하합니다. 신여울님.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콩으로 저희 가정음악으로 이렇게 기쁜 축복스러운 소식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일 방송해드렸으면 정말 빅빅 아주 큰 놀람이었겠으나 한 주 좀 숨 고르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뭐 아기들에게는 모차르트라고 하잖아요. 미리미리 우리 들어보죠. 모차르트의 오늘은 바이올린 소나타 G장 쪽 해외 작품 번호 379입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2악장 구성 곡인데요. 오늘은 2악장 테마콘 바리아지오니 주제와 변주 듣겠습니다. 안단테 칸타빌레 알레그레토인데요. 시대악기로 연주하니까 좀 사운드가 다를 겁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멜니코프가 포르테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모차르트의 발렌 소나타 G장 쪽 해열 작품번호 379 가운데 2악장 주제와 변주 안단테 칸타벨레 알레그레토였습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의 발렌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그 이름도 엄격한 엄격 변주곡 작품 54를 듣겠습니다. 주제와 17개의 변주로 이루어진 멘델스존 후기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요. 멘델스존 피아노 독주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곡입니다. 이 곡은 좀 이야기가 있는데 베토벤 사후에 베토벤의 고향 본에 베토벤을 기르는 기념동상 제작비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작곡가들에게 작품을 의뢰해서 베토벤 앨범이라는 헌정 악보집을 기획했어요. 요 악보집 팔아서 기금 마련하자. 그래서 뭐 리스트, 쇼팽, 슈만, 물론 멘델스존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 엄격 변주곡이 베토벤 앨범에 포함된 작품이에요. 그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멘델스존 엄격 변주곡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하비에르 페리안 했습니다.

맨델스존 엄격 변주곡 작품 54였습니다. 하비에르 페리아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어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가정음악 일요일 아침에는 역사 속에 숨겨진 음악과 음악가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히든클래식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이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영감을 준 그 음악, 빅터 허버트의 첼로 협주곡 2번을 감상하겠습니다.

1894년 3월 뉴욕 음악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작곡가 드보르작이 카네기 홀에서 열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첼로를 가르치는 동료 교수가 직접 작곡하고 협연까지 맡아 무대에 오르기 때문이었죠. 사실 드보르작은 첼로가 독주악기로 얼마나 효과적일까 회의가 들었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그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드보르작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곡의 자극을 받아 그 유명한 첼로 협주곡 비단조를 완성했죠. 드보르작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었던 이 사람 빅터 허버트였습니다. 빅터 허버트는 1859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독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첼리스트로 활동하다 30대에 미국으로 건너간 인물이에요. 첼리스트로 시작을 했지만 지휘와 작곡에도 뛰어난 했던 허버트,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도 맡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빅터 허버트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기도 했습니다. 두 곡의 첼로 협주곡을 비롯해 여러 클래식 음악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오페레타의 전통을 미국식으로 재해석해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에도 도전을 했어요. 당시 오즈의 마법사와 쌍벽을 이루며 흥행 가도를 달렸던 작품 장난감 나라의 아기들 음악도 허버트가 맡았죠. 연주에서 작곡까지 왕성하게 활동한 빅터 허버트의 작품 중에서도 두 곡의 첼로 협주곡은 그가 추구한 음악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특히 1894년에 선보인 첼로 협주곡 2번 독주악기로서 첼로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드러내고 있고요. 두 음을 동시에 연주하면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더블 스톱 기법, 또 거침없이 오르내리는 음계 진행이 숨가쁘게 펼쳐지는가 하면 향수를 자극하는 감성적인 선율이 애틋하게 흐르기도 합니다. 신대륙의 쾌활한 기질을 연상시키는 행진곡이 피날레를 장식하고요. 드보르작의 협주곡에 비해서는 자주 연주되지 않는 이 곡을 오늘 히든 클래식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빅터 허버트 첼로 협주곡 2번 2단조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고띠에 카피송의 첼로, 파보 예르비가 이끄는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빅터 허버트의 첼로 협주곡 2번 2단조 작품 30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파브 예르비가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히든 클래식에서는 빅터 허버트의 첼로 협주곡을 만나보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드보르작 오늘 오프닝 곡에서 슬라브 무곡 전해드릴 때 브람스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슬라브 무곡이 탄생한 셈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드보르작 뭐 첼로가 협연하기에 적당한 악기인가? 뭐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아 그래도 우리 동료 허버트 교수님 음악 발표한다 한번 가봐야겠다 하다가 이 곡 듣고 그 드보르작의 멋진 첼로 협주곡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나깨나 불조심이기도 하지만 다시 보자 땅에 떨어진 아이디어 아, 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토스티의 라 세레나타 소프라노 엘리 아믈링의 음성 루돌프 얀센의 피아노입니다.

라 세레나타에 이어 토스티의 이데알레,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 남기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준,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혁입니다. 완벽한 하루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하루 동안 내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마음에 들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일들만 일어나는 하루라면 어쩌면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나의 하루 바깥으로 밀어낸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루의 출발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이 다른 날보다 덜 충만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우린 마음이 더 넓어질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 마리 르클레어의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작품 9의 3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서민정의 바이올린, 강은정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여유로운 일요일 오전을 보내시면 좋겠네요. KBS 음악실 변함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이제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음악가와 음반 사이의 숨은 길을 찾아보는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도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음반들로 꼬리물고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백건우에게 러시아 사람보다 더 라흐마니노프를 잘 이해하는 연주자라는 극찬을 안겨주었던 명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을 감상했었죠. 오늘은 그의 러시아 작곡가 음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백건우의 스크리아빈 준비했습니다.

백건우는 20대 시절부터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즐겨 연주했습니다. 그는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러시아 피아니즘의 계승자 로지나 레빈을 사사하며 러시아 음악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웠지요. 1970년대 후반 백건우의 이름을 음악계에 널리 알린 레퍼토리도 라흐마니노프였습니다. 화려한 기교와 낭만적인 감성, 풍부한 음향으로 라흐마니노프를 소화하는 그는 파리를 중심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1990년대, 백건우는 적극적인 음반 활동과 함께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그 출발점이 된 음반이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의 첫 번째 음반으로 함께 감상할 스크랴빈 피아노 작품집입니다. 1991년 프랑스 난테 레이블에서 발매된 이 음반은 스크랴빈의 피아노 독주곡 전곡을 8장의 음반에 담아낸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그동안 스크리아빈의 음악은 신비주의적 환상에 사로잡혔던 그의 성향을 반영해서 몽환적 음색이나 변덕스러운 광기로 표현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건우는 스크리아빈을 조금 다른 시선에서 바라봤는데요. 그는 스크리아빈의 음악이 동양 철학 특유의 구도자적 분위기와 선악이 서로 뒤섞이는 모습을 소리로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해석 역시 그런 시선이 반영돼 있죠. 선명하면서도 잔향이 오래 남는 음향과 긴 호흡으로 쌓아올리는 긴장감으로 백건우는 번쩍이는 광기에 휩싸인 스크리아빈이 아닌 내면의 어둠을 그윽하게 응시하는 듯한 스크리아빈을 그려냅니다. 프랑스 디아파 종지는 그런 백건우의 음반을 두고 우리 시대의 가장 매혹적인 연주자, 모험적이고 독특한 해석이라 평하며 황금상을 수여했고 이 음반은 그 밖에도 여러 국제 음반상을 받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백건우는 유럽 음악계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백건우의 스크리아빈 피아노 작품집입니다. 스크리아빈의 세 곡을 쭉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아노 소나타 2번 소나타 판타지 1악장 안단테 2악장 프레스토 전곡 들으시고 이어서 연습곡 작품 8의 12 그리고 즉흥곡 작품 12의 1 이렇게 세 곡을 모두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크랴빈의 음악들 쭉 들려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피아노 소나타 2번, 소나타 판타지, 1악장 안단테, 2악장 프레스토, 전악장 들으셨고 그 뒤를 이어서 스크랴빈의 연습곡 작품 8의 12, 그리고 방금 들으신 역시 스크랴빈의 즉흥곡 작품 12의 1, 모두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KBS 음악실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연주로 작곡가 스크랴빈의 음악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크랴빈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작곡가의 음반으로 꼬리물고 이어갈게요. 백건우의 쇼팽 녹턴 음반입니다.

크랩이는 어린 시절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늘 종교와 초월적인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졌죠. 그는 음악에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렬한 힘이 있다고 믿었는데요. 말년에는 자신이 음악적 구세주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 스크랩인이 특히 동경했던 작곡가는 쇼팽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스크랩인은 쇼팽이 즐겨 사용했던 전주곡이나 연습곡, 즉흥곡, 녹턴 같은 형식을 모방했으며 쇼팽을 닮은 작품들을 발표했지요. 화성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음을 섬세하게 활용해 그리움과 갈망을 자아내는 쇼팽 특유의 화성 진행과 노래하듯 흐르는 서정적인 선율은 스크랩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훗날 스크랩인이 4도 간격으로 음을 쌓아 만든 신비로운 느낌의 화음, 이른바 신비화음을 사용하게 된 데도 쇼팽의 영향이 있는데요. 쇼팽의 음악을 모방하면서 익힌 음악어법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결국 완전히 새로운 음악세계를 만들어낸 스크랩인. 그 출발점이 된 쇼팽의 음악을 오늘 꼬리물기 클래식 두 번째 음반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도이치그라

쇼팽이 살았던 바르샤바 집과 그의 방 앞을 서성이며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70대에 이르러 발표한 이 음반에는 평생에 걸친 쇼팽 탐구의 결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백건우는 녹음 당시 쇼팽이 자신의 음악을 어떻게 연주했을지 끊임없이 상상하며 작업했다고 하는데요. 백건우가 그리는 쇼팽의 녹턴,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쇼팽의 녹턴 네 곡 준비했습니다. 2번 작품 9의 2, 8번 작품 27의 2, 15번 작품 55의 1, 그리고 20번 C샵 단조. 모두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쇼팽의 녹턴들을 이렇게 들으니 참 좋습니다. 네 곡이었죠. 가장 먼저 2번 작품 9의 2, 8번 작품 27의 2, 15번 작품 55의 1, 그리고 방금 들으신 20번 C샵 단조까지 모두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노래로 골랐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침묵의 사랑, 소프라노 김수연의 노래, 박종훈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때론 모래를 밟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발에 들어간 모래가 거슬려서 조금 걷다 말고 모래를 빼고 또 조금 걷다 말고 모래를 빼는가 하면 아예 엄마 아빠 등에 업혀다니는 아이들도 가끔 있는데요. 까끌거리는 모래의 촉감이 익숙치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걸 보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바닷물에 발이라도 한번 담그기 위해서는 신발에 모래를 신경 쓰지 않고 걸어야 할 때가 있죠. 그 파도의 일렁거림을 또 발목을 적시는 바닷물의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신발에 모래가 거슬려서 바다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넓디 넓은 바닷물에 손 한번, 발 한번 담그기 전에 모래처럼 사소한 것들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선뜻 다가서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신발에 모래를 입고 내쳐 걸음을 옮겨봅니다. 잊어야만 닿을 수 있는 바다가 있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나폴리 미뇨 바다로 가자 였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파리를 포함해서 유럽은 벌써 기록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얼마 전에 파리 기온이 42도까지 올랐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니죠. 벌써 여름 날씨가 걱정된다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도 시원한 바다, 또 산, 동굴 뭐 상상하시면서 이 곡 들어봤습니다.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물결 넘실거리는 바다로 가자 라는 번안곡으로 익숙한 곡이기도 했어요. 내가 닿고 싶은 바다는 어디고 내가 거슬려하는 신발 속의 모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생생클래식 문을 열었는데요. 해변을 몇 번 못 걸어본 아이들에게는 모래사장도 일종의 장애물처럼 좀 낯설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지나야 바다를 만날 수 있는데 말이죠. 신발이 좀 거슬린다면 차라리 신발을 벗고 걷는 게 오히려 또 아이들에게는 촉감을 느끼면서 좀 장애

물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신발을 신든 신지 않으셨든 모래를 밟고 저벅저벅 걷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일요일의 생생 클래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언제나처럼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PC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는 그냥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 외에도 신청곡 청해 주실 수 있는데 저희 생생클래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청취자 게시판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긴 사연 남겨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 들을 곡은 스베타나의 곡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음악 학교 운영 등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스메타나가 1856년에서 61년, 약 5년 동안 스웨덴 예테보리로 이주했다는 이야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곳에서 지휘자, 연주자, 뭐 교사 등으로 음악 활동을 계속해 나갔는데요. 그 당시에 작곡한 작품입니다. 아르페지오 내에 펼친 화음이 부서지는 파도를 또 연상시키는 곡인데요. 스웨덴의 푸른 바다를 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렸다고 하네요.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연주회용 연습곡 해변에서 작품 17번 들어보겠습니다. 체코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미로슬라프 세케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스메타나의 연주회용 연습곡 콘서트 앳뛰드 해변에서 On the Seashore 작품 17번이었습니다. 미로슬라프 세케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미로슬라프 세케라는 뭐 이름 상당히 생소하지만 그 유명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어린 모차르트를 연기한 신동 연주자이자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그 신동인 모차르트를 연기했으니까 왜 눈을 가리고 그 바티칸 교황과 추기경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했던 그가 바로 이 연주자입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클로드 드뷔시의 작품이고요. 세계의 교향적 스케치 바다 가운데 두 번째 곡입니다. 파도의 유희. 왜 바다를 바라보고 있자면 그렇잖아요. 바람과 빛에 따라서 팍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또 부서지기도 하고 하는 이 파도의 규칙적이면서도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묘사한 곡입니다. 사이먼 래틀리지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인상주의 화가의 그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드뷔시의 세계의 교양적 스케치 바다 가운데 두 번째 곡 들었습니다. 파도의 유희. 사이먼 래틀리지 이어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했고요. 저희가 생생클래식 시작하면서 이제 바다로 가서 그 다음에 해변에도 가보고 파도도 만나보고 이번에는 폭풍까지 점점 크레센도 전개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 1번 F장조 리옹 433번 바다의 폭풍 라 템페스타 디 마레 전악장 감상하시죠.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프레스토입니다. 조반니 안토니니의 플루트 그리고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 1번 F장조 리옹 433번 바다의 폭풍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프레스토까지 전악장 감상하셨고요. 조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고 그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일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옷이 바뀌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편곡을 달리하면 음악도 새롭게 들립니다. 작곡가가 낳고 편곡자가 새롭게 매만진 명곡들을 원곡과 편곡 두 개 버전으로 비교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원곡과 편곡 사이. 오늘 준비한 곡은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가운데 아리아입니다.

빌라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는 빌라로보스가 요한 제바시안 바흐의 그 대위법적인 음악 스타일에 브라질의 민속 음악의 독특한 리듬과 선율을 융합해서 만든 시리즈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5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5번은 소프라노와 8대 첼로로 아주 독특한 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곡을 원곡은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스 앙헬레스의 노래와 에이토르 빌라로보스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라디오 방송 교향악단의 첼로 앙상블의 연주로 들을 거고요. 이 곡을 편곡한 버전은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의 크로스오버 음반인 브라질리안 랩소디 가운데서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가운데 베부 실베티, 아르헨티나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편곡한 곡인데요. 뭐랄까요? 좀 더 클래식 실내악 스타일로 편곡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다니엘 바렌보임도 역시 아르헨티나 출신의 음악가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음악에 매료돼서 이 음반을, 이 크로스오버 음반을 내놓게 됐는데 이 음반에 그 참여했던 뮤지션들이 너무나 쟁쟁해서 또 한번 주목받기도 했죠. 그러면 오늘 베부 실베티가 편곡한 브라질풍의 바흐 5번 가운데 아리아,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외 여러 뮤지션들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원곡과 편곡 사이 빌라로버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가운데 아리아 들었습니다. 1956년 레코딩으로 원곡을 전해드렸어요.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스 앙헬레스의 노래와 에이토르 빌라로버스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라디오 방송 교향악단의 첼로 앙상블이 연주했고요. 방금 들으신 이 편곡 버전은 베부 실베티의 편곡이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그 외 여러 뮤지션들이 함께 했는데요. 브라질리안 랩소디, 다니엘 바렌보임의 이제 크로스오버 음반에서 전해드렸어요. 플룻과 우보, 클라리넷, 뭐 피아노, 베이스를 위한 이제 편곡으로 된 작품이었는데요. 또 플룻은 또 엠마누엘 바위가 참여하기도 했고 정말 들으면 알만한 정말 쟁쟁한 연주자들이 함께한 음반이었습니다. 이왕 또 빌라로보스의 음악을 집중 감상해 보았으니 한 곡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타를 위한 다섯 개의 프랄루드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 기타를 위한 다섯 개의 프랄루드에 각각의 이제 부제를 붙여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랄루드 2번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리에서 자유롭게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하곤 했던 거리의 음악가 말란드루 까리오카에게 헌정한다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말란드루 까리오카가 저는 이제 사람 이름일까 해서 막 찾아봤는데 이게 사람은 아니고 뭔가 멋과 그런 낭만을 즐기는 보헤미안인 동시에 뭔가 이 리우데자네이루의 그 거리를 상징하는 인간상, 그러니까 페르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미의 어떤 음악이나 또 예술 작품들을 이해할 때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디즈니 만화에서도 이제 남미에 관한 내용을 할 때 이런 이 페르소나를 이용해서 또 캐릭터를 만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곡 전해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 곡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사교계 받침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당시 상류층 사교계를 위에서 작곡된 건지 아니면 좀 좋아 보였는지 작곡 의도는 좀 모르겠지만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곡인데요. 프랄루드 2번과 5번 이어 듣겠습니다. 필로메나 모레띠의 기타 연주입니다.

빌라로버스의 프렐루드 2번 또 프렐루드 5번까지 들었습니다. 필로메나 모레트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조르주 비제의 아르레 여인 모음곡 2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목가 그리고 마지막 곡인 파랑돌 듣겠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비제이 아르레 여인 모음곡 2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파스토랄 그리고 네 번째 곡인 파랑돌 들었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일요일 한낮의 편안한 시간이죠. 재즈 컬럼니스트 황덕호와 함께하는 생생 재즈. 오늘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되는데 KBS 실황 특집 안내 먼저 들으시고 재즈 이어가겠습니다.
1: KBS 교향악단이 7월 정기 연주회 무대에서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냐 라드로비치와 만납니다. 오는 7월 9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은 제828회 정기 연주회에서 안토니 헤르무스 지휘로 바게나르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서곡, 네마냐 라드로비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그리고 라우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가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무대에 데뷔하는 이 공연을 KBS 클래식 FM은 7월 9일 저녁 8시부터 롯데 콘서트홀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매주 일요일 재즈로 듣는 인터미션 같은 코너입니다. 생생재즈에서 재즈 소개하는 황도코입니다. 이미 재즈팬 여러분들은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압둘라 이브라임이 지난 6월 15일 독일 뮌헨군교의 소도시 프리남 킴지에서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압둘라 이브라임은 젊은 시절부터 그의 고향 케이프타운에서 연주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아프리카에 활기차면서도 복잡한 리듬을 재즈에 도입하여 소위 케이프 재즈라는 남아프리카의 독특한 재즈 스타일을 만들었고요. 동시에 명상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선율의 피아노 연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을 만들어냈던 재즈 피아노의 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활동을 시작했던 당시에 그의 고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소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리는 인종분리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반대했던 압둘라 이브라힘은 1960년대 고국을 떠나 약 30년간 망명의 길을 선택했고요. 이 제도가 폐지되었던 1990년대 초가 되어서 다시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활동했던 당시에도 계속해서 아프리카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 곡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칸 스트리트 퍼레이드, 압둘라 이브라힘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제제 고향 뉴올리언즈에서는 매년 2월에 마디그라 축제가 열리죠. 비슷하게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는 매해 1월 2일에 캅세 클럽세라는 이름의 대규모 축제가 열립니다. 그날의 축제를 그린 음악 아프리칸 스트리트 퍼레이드였습니다. 피아노의 압둘라 이브라임, 베이스의 마커스 맥노린, 드럼의 조지 그레이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압둘라 이브라임을 추모하면서 그의 음악 들으셨습니다. 생생 클래식의 일요일 재즈 코너 생생 재즈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들으실 곡은 6월을 보내기 전에 듣고 싶은 곡인데요. Do you know what it means to miss New Orleans? 뉴올리언스를 그리워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곡은 1947년의 영화 뉴올리언즈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영화 속에서 전설의 두 인물 빌리 할러데이가 노래를 부르고 루이 암스트롱이 연주했던 곡입니다. 이 영화 이후에 뉴올리언즈가 고향인 루이 암스트롱은 이 곡을 자주 불렀는데요. 가사에는 이러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미시시피 강이 봄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마디그라 축제의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거리를 가득 채웠던 크리올 음악 소리들, 6월의 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늘 그곳을 꿈꿔요. 여러분들도 6월이면 늘 꿈꾸는 곳을 갖고 계신지요? Do you know what it means to miss New Orleans? 오늘은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 재즈의 황덕호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방송될 재즈 수첩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근한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재즈를 듣고 나면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뭐랄까, 쉬고 싶다고 해야 되나? 좀 격하게? 아, 음악만 듣고 싶다. 그래도 제가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듣기만 할 순 없죠. 저희가 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7번 B플랫 장조 작품 97 대공 가운데 3악장과 4악장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트리오 반더러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7번 B플랫 장조 작품 97 대공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었습니다. 트리오 반도로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번에는 자크 펜바흐의 지옥의 오르페우스 서곡 네메예르비가 지미하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지옥의 오르페우스 서곡이었습니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민요 스카버로우 페어 준비했는데요. 이 스카버로우는 영국의 노스 요크셔주에 있는 실제 해안 도시고요. 페어 하면은 우리로 따지면 오일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중세에 이곳에서 실제로 대규모 무역시장이 열렸다고 해요. 영국 전역은 물론 각지에서 상인들이 모여서 몇 주 동안 축제 같은 장이 열렸다고 하거든요. 가사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가사에 뭐 파슬리도 나오고 세이지도 나오고 로즈마리, 타임, 온갖 허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슬리는 쓴맛으로 인해서 고통을 상징하는 은유로 쓰인다고 하고 세이지는 인내, 로즈마리는 친의를 뜻하고 타임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의지, 용기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가사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노래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연주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요요마의 첼로와 스티븐 허프, 캐트린 스토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페루 민요인 카자파야, 스윙글 싱어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두 곡입니다.

도레미뇨 카차 파야까지 들었습니다. 스윙글 싱어즈의 노래였는데요. 작별하다 또는 선물을 남기면서 작별을 고하는 행동을 뜻하는 케추아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안데스 마을의 카니발이나 축제가 끝날 무렵에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원을 돌면서 추는 활기찬 춤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로 치면 강강술래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네. 카차파야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영국 민요인 스카버로 페어였습니다. 요요마의 첼로, 스티븐 허프, 캐트린 스토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생생 클래식,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0: KBS 교향악단이 7월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냐 라드로비치와 만납니다. 오는 7월 9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은 제828회 정기연주회에서 안토니 헤르무스 지휘로 바게나르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저곡, 네마냐 라드로비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그리고 라우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가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무대에 데뷔하는 이 공연을 KBS 클래식 FM은 7월 9일 저녁 8시부터 롯데 콘서트홀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수프라폰 레이블에 정말 주옥 같은 신보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발매된 음반입니다. 유통상의 문제 때문에 올해 이제 수입이 됐는데요. 바로 전해드립니다. 안톤 지머만의 두 대의 바순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F장조, 온드리제이 진델라르즈, 그리고 세르지오 아촐리니의 바순, 리조란자 프라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4번 C단조 비극적 도이치번호 417, 하인츠 홀리거가 지휘하는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명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휴일 오후의 나른함을 첫 곡으로 깨워드립니다. 필립 글래스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세포의 분열과 끊임없는 복제 그리고 갑작스런 소멸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복되고 변형되는 음영이 중독성이 강한 그런 연주 또 음악입니다. 필립 글래스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줄리앙 로이드 웨버의 첼로, 제라르 슈워츠가 지휘하는 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필립 글래스, 미니멀리즘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월남전이 한창일 때 이 반엘리트주의에서 싹 텄던 그런 음악들인데요. 현재 포스트 이 미니멀리즘 시대를 대표하는 막스 리히터도 필립 글래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오클래식이라고 요즘은 또 부르고 있죠. 필립 글래스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제라드 슈워츠가 지휘하는 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4번입니다. 부제가 붙어있죠. 비극적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요. 도입부의 암울함 그리고 비극적인 느낌들, 슈베르트 자신이 붙인 그런 명칭은 아니지만 물론 출판업자나 또 후세 사람들이 곡의 분위기에 맞는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향곡 4번 C단조 비극적 도이치번호 417, 하인츠 올리거가 지휘하는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우리가 슈벨트에 갖고 있는 슈벨트 특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뭔가 가련하고 불쌍한 이미지, 유약한 이미지 이런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교향곡 전곡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특집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이 교향곡 4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극적인 그런 드라마틱함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반영된 곡이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4번 C단조 비극적 도이치번호 417 하인츠 올리거가 지휘하는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가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레이날드 안의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그리고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다만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의 노래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곡 두 곡이었습니다. 레이날도 안에 내 노래의 날개가 있다면, 페트르 차이콥스키의 다만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의 노래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슈프라폰 레이블에 주옥같은 음반들, 신보들이 올해 입수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각별히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그런 음반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바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체코 출신의 작곡가 두 사람, 이 바날과 찐머만의 작품 세 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찐머만의 작품이 두 곡, 그리고 바날의 작품이 한 곡인데요. 모두 바순 협주곡입니다. 이 바순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전기 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체코 출신의 작곡가 찐머만과 바날의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찐머만의 곡 준비했습니다. 안톤 찐머만의 두 대의 바순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F장쇼, 온드레이 진달라지레, 그리고 세리지오 아촐리니의 바순, 리조난자 프라하가 함께합니다.

이 전기 고전주의 시대, 또 질풍노도하고도 연관이 있죠. 이 시대의 음악들은 여러 가지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이런 작품이 주는 그런 느낌, 뭔가 대단히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곡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질풍노도의 그런 드라마틱함, 이런 것을 갖춘 곡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곡들 들어보는 것 역시 클래식 음악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톤 찜머만의 두 대의 바순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F장조, 온드르제이 진델라르즈, 그리고 세르제이 아촐리니의 바순, 리조난자 프라하가 함께 했습니다.

예서 오늘 마지막 곡 리알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돈주앙 작품 번호 20입니다. 올만디가 지휘하면 어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든지 올만디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1959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주왕 작품 번호 20, 유진 올만디가 주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1959년 실황을 레코딩했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들, 특히 남쪽 동네에 가보면 저녁 무렵 사람들이 집 앞에 의자를 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물어가는 햇살을 지켜보는 시간. 특별한 목적도 성과도 없지만 그 자체로 충분히 좋은 시간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여유를 돌체 파르 니엔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달콤함이라고 부르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하지만 돌체 파르 니엔테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기꺼이 즐기는 삶의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은 그냥 늘어져서 쉬어야지. 오늘은 달콤한 게으름을 마음껏 누려야지. 일하지 않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쉼 자체를 하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돌체 파르 니엔테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달콤함, 그 삶의 여유가 일요일 오후와 함께 하시기를요.

6월 28일 일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비의 첫 곡. 19세기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작곡가요. 레오도로 꼬뜨라우의 아디오 미아벨라 나폴리. 안녕 아름다운 나의 나폴리요. 전형적인 나폴리 칸촌의 나폴레타나였습니다. 꼬뜨라우는 전통적인 나폴리 민요를 수집하고 널리 알린 것으로도 또 유명한 아티스트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 나폴리를 떠나는 애석한 심정을 노래한 곡이죠. 그래서 왜 나폴리 칸촌에 하면 굉장히 그 쾌활하고 밝잖아요. 그래도 조금은 애수가 느껴지는 노래였습니다. 배가 떠나는 신호가 울리네. 그리운 내 고향 부디 잘 있거라. 언제나 다시 올까. 어디로 가든 널 잊지 않으리. 땅 위의 낙원 나폴리 내 사랑. 테너 프랑코 보니솔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 오늘 좋은 표현 하나 배웠는데요. 돌체 팔 니엔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을 기꺼이 즐기는 것. 이 주말에 정말 필요한 삶의 태도겠죠.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 보내고 계시는지요. 그 달콤한 게으름 곁에 노날이 있겠습니다. 이 꼬뜨라우의 후배 작곡가겠네요. 자코모 푸치니의 가곡 이어드립니다. 솔레 에 아모레. 태양과 사랑. 제목 그대로 창밖에 따스한 햇살과 또 사랑하는 이의 다정한 눈빛만 있다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아이노아 아레타, 알레한드로 자발라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19, 20세기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스타니슬라우 가스타알돈의 무지카 프로비타, 금지된 노래였습니다. 왜 금지가 됐을까요? 밤마다 한 청년이 발코니 아래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는데 어머니는 그 노래를 듣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엔 이미 그 선율이 스며들어 있죠.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대의 검은 머리칼, 입술, 그대의 강렬한 눈에 키스하고 싶소. 그녀는 이미 가사를 외웠네요. 테너 프레디 데 토마소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탈리아 가곡 자코모 푸치니의 작품이었습니다. 태양과 사랑.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익숙한 멜로디라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3막에 나오는 미미와 로돌포의 이중창 부분에 이 선율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소프라노 아인후아 아레타, 알레한드로 자발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9, 20세기 이 비슷한 시기 벨기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성 작곡가 에바 델라쿠아의 빌라넬르, 목가 감상해 보시죠. 저 멀리 제비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 나도 남쪽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동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 크루트 아이히 호른이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에바 델라 구아의 목가 빌라넬리였습니다.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가 불렀고요. 크루트 아이히 호른이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와 어울리는 것 같은 팝의 명곡이었습니다. Let it be. 비틀즈의 멤버죠. 폴 매카트니의 작품. 오늘은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제미니아누 자코멜리의 오페라 라 메로페 중에서 그의 루시뇰로 저 나이팅게일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때 당시엔 파리넬리가 즐겨 불렀던 아리아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 나이팅게일의 지저귐을 묘사하는 화려한 기교가 아주 돋보입니다. 메조소프라노 비비 카지노,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헨델의 알치나 중에서 남자 주인공 기사 루제로의 아리아였어요. 베르디 브라티 셀베 아메네 초록의 초원이여 매혹적인 숲이여. 이 마녀 알치나의 마법이 풀리면서 섬의 아름다움이 모두 허상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약혼녀 브라다만테를 찾으리라 결심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바리톤 브린터페, 찰스 맥키라스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제미니아노 자코멜리의 메로페 중에서 저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비비카 주노가 불렀고요.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19세기 체코 작곡가 안토닌 드볼작의 스타밧 마테르, 슬픔의 성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드볼작은 새 아이를 연이어 잃었죠. 그 후에 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투영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 중에서 합창 에야 마데르 폰스 아모리스, 자비의 샘이신 어머니 들어보시죠. 라파엘 쿠멜릭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스타밧 마데르 중에서 합창, 자비의 샘이신 어머니였습니다. 라파엘 쿠벨리크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미국의 흑인 연가입니다.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들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안섬과 저지대에 정착해서 만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걸러, 이 독특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단을 부르는 명칭이죠. 걸러라는 이름의 유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앙골라에서 왔다는 설, 라이베리아의 골라족 이름에서 비롯됐다는 설 등이 전해집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예 무역 시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노예 무역 시대, 서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설리번 섬을 거쳐 미국 남동부로 들어왔고요. 이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영어와 여러 서아프리카 언어 요소가 결합된 걸러어가 만들어졌고, 같은 문화권 사람들을 가리키는 기치라는 이름도 생겨났죠.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조지아의 해안 지역에는 지금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독특한 아프리카계 문화와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해안의 섬과 습지대는 오랫동안 외부와의 왕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걸러 공동체는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언어와 음식, 신앙, 또 음악 같은 전통을 다른 지역보다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걸러 공동체에서 전해 내려온 흑인 연가, 보이스카우트나 여름 캠프의 대표적인 캠프파이어 노래로 알려진 쿰바야입니다. 쿰바야는 걸러인들이 사용하던 말에서 이 컴바이히어가 변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뜻은 뭐 그대로 이리 와주세요, 여기 와주세요입니다. 신에게 이곳에 와서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청하는 단순하고도 간절한 기도죠. 쿰바야, 나의 신이여, 여기로 오소서. 오 신이여, 쿰바야. 누군가 노래합니다. 신이시여, 쿰바야. 오 신이시여, 쿰바야. 누군가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쿰바야. 오 신이시여, 쿰바야. 누군가 울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쿰바야. 오 신이시여, 쿰바야. 누군가 자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쿰바야. 고향 아프리카를 떠나 낯선 땅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곳에 와 주소서, 나의 신이시여 하고 부르던 노래. 그 간절한 기도가 세대를 건너 전해져서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 이곳에 오소서, 쿰바야입니다.

힘겨운 시대를 건너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은 어쩌면 단 하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있어달라는 말, 여기로 와주소서.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했던 노래, 쿰바야. 메조소프라노 마를린 혼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아프리카 노래 골랐습니다. 이 줄루족의 자장가죠. 툴라 바바. 울지 마라 아가야. 뭐 이런 뜻인데요. 아빠는 아침에 돌아오실 거라고, 아빠를 인도해 줄 별이 빛나고 있다고, 그 별이 아빠가 집으로 오는 길을 밝혀줄 거라고, 울음을 그치라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소프라노죠. 푸메자 마치키자의 음성입니다.

일요일 노래 날개 위의 끝곡 아프리카 줄루족의 자장가였습니다. 툴라바바 울지 마라 아가야 소프라노 푸메자 마치키자의 음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끝났다. 모든 길은 또 이렇게 시작되었다. 지난날의 절망 따위여 땅끝과 발끝 말단끼리는 서로 참 돈독한 데가 있구나. 문인수 시인의 땅끝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땅끝이라 불리는 곳, 그곳을 우리는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끝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다시 첫걸음을 내딛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날의 절망 따위는 그 바다에 묻고 돌아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땅끝과 발끝, 끝과 끝이 만나는 곳, 모든 길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백등 편곡 남도아리랑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죠. 국립국악원 장자각단의 연주입니다.

백대웅 편곡 남도아리랑 국립국악원 창작극단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문인수 시인의 땅끝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땅끝과 발끝이 만나는 곳. 그곳에서 돌아서는 순간 우리 앞에는 다시 길이 펼쳐지죠. 그 끝에서 우리는 새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음악과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 지역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풍경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늘 땅끝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떠오르는 곳이죠. 그런데 해남은 우리 국토의 끝부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풍경과 유서 깊은 장소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고장입니다. 오늘은 해남의 매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풍경, 해남 팔경 가운데 몇 군데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해남 팔경에는 각각 멋진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먼저 이름부터 재미있는 우항괴룡을 찾아가 볼까요? 우항괴룡이란 해남에서 공룡의 흔적이 발견된 곳, 공룡 화석지와 공룡 박물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남 공룡 박물관은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익룡, 공룡, 그리고 새 발자국이 동일 지층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해남 공룡 박물관에는 진품 화석들과 공룡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어서 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찾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죠. 우항괴룡, 즉 우항리 공룡 화석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해남 팔경 중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촌후조인데요. 황산면 고천암이라는 곳에 펼쳐진 갈대밭, 그리고 그곳을 찾아오는 철새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바닷물이 드나드는 강 하류였지만 방조제를 만들면서 호수가 생겼고 그 주변에 대규모 농경지가 조성됐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갯벌까지 있어서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겨울이면 가창오리를 비롯해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옵니다. 우항리 공룡 화석지와 고천암 갈대밭, 이곳에서는 땅끝 해남의 자연 생태와 생명의 역사,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해남 달마산. 이 산은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풍광이 뛰어납니다. 달마산 능선에 오르면 해남의 넓은 평야지대와 다도해를 내려다볼 수 있죠. 옛날 이 산에는 12암자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복원된 곳이 바로 도솔암입니다. 이곳은 해남 팔경 중 달마 도솔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도솔암은 신라 말 의상대사가 창건한 암자라고 하는데요. 정유재란 때 불에 타서 흔적만 남아있던 것을 최근에 복원했다고 합니다. 도솔암이 자리 잡은 곳은 달마산 정상부인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주변 풍광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일출과 일몰이 모두 장관이고 마치 구름 속에 떠있는 듯한 기분도 느낄 수 있죠. 도솔암 아래에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용담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용이 승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이런 전설 덕분에 달마산 풍경의 신비스러움까지 더해집니다. 해남 팔경 중에서 사찰과 관련된 경치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두륜연사입니다. 두륜산 대흥사의 안개가 자욱한 풍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산봉우리 8개가 대흥사 뒤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인이 손을 모아든 것 같은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 그곳에 운무가 자욱하게 피어나는 풍경은 한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절경을 품은 산, 그리고 그곳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사찰, 달마산 도솔암과 두륜산 대흥사, 이곳에 잠시 머물다 보면 지쳐있던 몸도 마음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남 팔경 중 또 한 곳 연봉 노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연봉 노구는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집 노구당과 그 주변 풍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구당은 윤선도의 4대조가 15세기 중엽에 지은 건물입니다. 집 더 뒤로는 덕음산, 앞에는 벼르봉, 그 오른쪽에 필봉이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이어진 봉우리 사이에 노구당이 있다고 해서 이 풍경을 연봉 노구라고 부릅니다. 노구당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사랑채와 마당이 나옵니다. 이 사랑채는 효종이 윤선도에게 내려준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경기도 수원에 있던 것을 나중에 이곳으로 옮겨 지었다고 합니다. 입구에는 그 시절에 심은 은행나무가 아직 남아있어서 노구당을 상징하는 나무가 돼 있죠. 뒷산에는 500년이 넘은 비자나무 숲이 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람과 세월이 만들어낸 풍경이 더없이 그윽하네요. 해남 팔경 중에서 또 하나 주광낙조를 만나볼까요? 주광낙조는 석양이 두루 퍼지는 풍경을 뜻하는데요. 구 목포구 등대에서 가장 멋진 낙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해남인데도 등대 이름이 목포구 등대인 이유는 목포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등대는 1908년에 세워졌는데 우리나라 등대의 전형이 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2003년에 새로운 등탑이 건설되면서 이곳은 구 목포구 등대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옛 등대는 바다와 하늘과 어우러져서 일몰되면 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해남의 아름다움, 해남이라는 고장의 이야기를 두루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풍경, 해남 팔경. 가는 곳마다 땅끝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으니 올여름 한 번쯤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땅끝 해남군을 상징하는 풍경, 해남 팔경 중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황병기 작곡 밤의 소리 가운데 1장에서 4장까지 나눠서 전해드렸네요. 1장 신비롭게, 2장 흥겹게, 3장 격정적으로, 4장 애절하게. 황병기의 가야금과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서영석류 아쟁산조 듣고 왔습니다.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까지 짧은 산조 한바탕 함께 하셨네요. 서영호의 아쟁과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일요일 FM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준비한 끝음악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제록된 둥당의 타령, 김기림, 박양의 노래입니다.

란다네 제놈의 폰이가 오란다네 뭐다자고 오란단가 은절미 노접시여 부서놓고 혼자 묶이는 개

전라남도 해남에서 재록된 둥당의 타령, 김기림, 박양의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오후 평온하게 보내고 계세요. 이맘때 평화에 대한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주제가 바로 평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서로를 위해서 아무리 빌어주어도 더 좋은 것, 평화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의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평온한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뭔가 멋진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무심코 진짜 하고 묻습니다. 진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본뜨거나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참된 것이라는 뜻이 있고 형용사를 강조하는 표현으로도 널리 사용된다고 나오네요. 진짜라는 말을 인상적으로 전달해준 영문학자 장영희 교수의 글도 생각납니다. 진짜는 사랑받는 만큼 의연해질 줄 알고 사랑받는 만큼 성숙할 줄 알며 사랑받는 만큼 사랑할 줄 안다. 진짜는 아파도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의심하지 않으며 살아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 진짜가 되고 싶은 진짜 이유는 진짜로 살아야 가장 자연스럽고 평온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나다운 삶에 한 걸음 가까워진 일요일이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28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스웨덴의 혼성 아카펠라 그룹 The Real Group이 노래한 At Leif May였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막심의 연주 Anthem이었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들리는 아프리카 느낌의 코러스가 인상적인 곡이죠.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이탈리아의 가수 오르넬라 바노니의 목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이탈리아 가수들이 샤우트 창법으로 좀 약간 허스키한 보이스로 노래하는 반면에 이 오르넬라 바노니는 아주 부드럽게 노래하는 깐소네 가수죠. 그녀가 노래하는 고체 디 피오지아, 빛방울이라는 곡인데요. 귀에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버드 바카락, 할 데이빗, 콤비의 노래죠. 영화 내일을 향해 써라의 주제가로 아카데미 주제가상도 받았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를 이탈리아어로 노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쿠바 출신으로 자메이카에서 활동했던 뮤지션이죠. 레게 뮤지션인데요. 트롬보니스트입니다. 리코 로드리게스. 그가 이끄는 리코 로드리게스 올스타스의 연주로 Somewhere Over the Rainbow를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테마곡을 레게 리듬으로 연주해 준 곡이었습니다. 레게 리듬이라기보다 스카 리듬으로 연주해 준 곡이었어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Gone Tomorrow라는 영국의 남성 듀오인데요. 그들의 곡 가운데 Wonderful World였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Gone Tomorrow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운드가 좀 시원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가수 오르넬라 바노니가 노래한 Goce di Pioggia, 빗방울이었어요.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를 이탈리아어로 노래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 케네디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레이 케네디가 이끄는 트리오, 그들의 아다지오라는 트랙인데요. 모차르트 인 재즈라는 2005년 음반에서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괴일번호 622가

여름이면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스웨덴의 남성 일렉트로닉 재즈 듀오 쿠프의 쿠프 아일랜드 블루스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노르웨이 가수 아네 브룬의 목소리였고요. 오늘은 프랑스어 버전으로 전해드린 쿠프 아일랜드 블루스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유이치 와타나베의 곡이었어요. 일본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그의 곡 가운데 스무스 웨이브 전해드렸는데요. 피아노 버전이 있고 트롬본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트롬본이었습니다. 사토시 사노의 트롬본 연주가 함께한 유이치 와타나베의 스무스 웨이브.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레이 케네디 트리오의 아다지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치곡 A장조 쾌일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를 편곡해서 연주했어요. 레이 케네디의 피아노, 그리고 그의 동생인 톰 케네디의 베이스, 마일스 밴다이버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TV 시리즈, 프랑스의 TV 시리즈인데요.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미셸 스트로고프의 테마곡 댐드 나디아, 나디아의 테마라는 곡. 오래전에 김세원의 영화음악실, KBS FM의 영화음악 프로그램의 시그널로도 사용된 곡인데요. 오늘은 그 연주가 아닌 풀 오케스트레이션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작곡한 곡이고요. 그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루마니아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영화음악가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영화음악이었습니다. TV 시리즈 미셸 스트로거프 가운데 나디아의 테마 댐드 나디아를 풀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편곡하고 연주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핀란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라세 모르텐손이 작곡한 일달라울루 저녁노래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핀란드의 소프라노 까리타 마틸라가 노래하고요. 이어서 오스카르 메리칸토의 아직도 당신은 그 성가를 기억하는가 오이 무이스타트코 비엘레 센비렌 이 곡은 바리톤 요르마 힌니넨 그리고 타피올라 합창단이 함께 노래합니다.

두 곡의 핀란드 음악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오스카르 메리칸토의 오이 무이스타트쿠 비엘레센 비렌, 당신은 아직도 그 성가를 기억하는가, 바리톤 요르마 힌니넨, 그리고 타피올라 합창단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라세 몰텐손의 일달라울루, 저녁 노래라는 곡, 소프라노 까리타 마틸라의 노래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가가 생애 마지막 시간에 남긴 이야기를 담은 책을 꺼냈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가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책.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를 함께 읽어보기로 하죠. 류이치 사카모토는 암 진단을 받은 이후의 날들을 차분하게 써놓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 투병의 기록도 있지만 그보다는 암 선고를 받은 이후 새롭게 바라본 세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많이 담겨 있죠.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진 책 속에서 그가 아낀 예술의 순간들을 주목했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음악가로 남은 류이치 사카모토. 그의 투병 자체보다는 투병하는 동안에도 예술가로서 활동하던 날들의 이야기와 추억을 담은 두 편의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에는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열린 백남준 대규모 회고전의 기념 이벤트에 출연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잡지 미술수첩에서 글을 알게 된 이후부터 백남준은 제게 아이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일방적으로 동경하던 백남준을 만난 것은 198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도쿄도 미술관에서 백남준의 개인전이 열렸고 저는 전시 준비를 하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전시장 쪽으로 걸어가자 맞은편에서 백남준이 손을 벌리고 다가오더니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라는 논어의 구절을 읊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저 감동스러웠습니다. 백남준이 작업의 거점으로 삼았던 뉴욕 소호의 아틀리에에 몇 번인가 놀러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허름한 빌딩 맨 위층에 있는 옥탑이었는데 화장실에 문도 없고 겨울철에 찾아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천장 틈새로 떨어져 아틀리에 안에 흩날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백남준을 따라 존 케이지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들었던 에피소드가 강하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3번 여행을 하다가 짐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3번 모두 짐을 찾지는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까지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버리는 용기다라는 선불교 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그다운 사고방식에 관해 들으며 과연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백남준이 존 케이지를 만난 것은 1960년 무렵입니다. 백남준의 퍼포먼스를 존 케이지가 보러 왔는데 그것을 알게 된 백남준이 무슨 영문인지 가지고 있던 가위로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싹둑 잘라서는 회장의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죠. 백남준이 2006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뉴욕 전역의 아티스트들이 한데 모여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됐을 때 이 에피소드를 따라 수백 명의 남성 조문객이 너나 할 것 없이 넥타이를 잘라 관에 넣었습니다. 전설적인 댄서 머스 커닝햄도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저를 보고 미소를 지어줬어요. 근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행은 계속됩니다. 2013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이탈리아에 방문했습니다. 그 해의 심사위원장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였는데 6월에 갑자기 내가 당신을 심사위원으로 지명했으니 영화제에 오도록 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그에게 직접 부탁받은 일인데 거절이란 있을 수 없죠. 영화제 동안의 스케줄은 꽤 빡빡해서 하루에 서너 편의 영화를 보고 심사위원 모두가 토론을 해서 스무 편의 작품 중 경쟁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해 나갑니다. 영화제에서는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심사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절대 미디어의 취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동선까지 주최 측이 모두 정해놓는데 베네치아 공항에서 비행기 트랩으로 내려오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탄 후 일반 승객과는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베네치아 시가지의 레스토랑에 들어가 돈을 지불하려고 하자 사카모토 씨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도 했죠.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작품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의 원작의 무대가 됐던 호텔 엑셀시오르를 숙소로 준비해 주는 등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특별 대우를 받아 영화제라는 이벤트에 대한 지역 전체의 존경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리도 섬에 있는 호텔 방에서 밖을 내다보면 아드리아해의 윤슬이 빛나고 있었죠. 영화제라는 공간은 참 신기합니다. 주위로부터는 동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영화 관계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죠. 불과 2주 남짓의 영화제 기간 동안 수많은 영화와 만나고 수많은 영화인을 알게 되고 수많은 나라의 사정을 접합니다. 세분화되어버린 음악업계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로 전 세계의 작품들을 전파하는 일이 어렵다 보니 이런 확장 방식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북유럽이나 중동에서 저를 알아주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단순히 저의 음악 활동 때문만은 아닐 테죠. 결국은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전장의 크리스마스에 출연하고 베르톨루치 감독 작품의 음악을 만들었던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베르톨루치 사단 중 한 명인 저를 루이지 사카모토라고 부르며 동료처럼 여겨줍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책 제목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는 그가 참여했던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마지막 사랑에 나온 대사였다고 합니다. 2014년에 중인두암이 발견된 뒤부터 류이치 사카모토는 성실하게 투병했고 치료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다음 날 온라인 피아노 콘서트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하죠. 정신 상태가 최악이었다는 그날의 연주를 오랜 친구들은 정말 좋았다고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담담한 투병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감정의 톤이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고 거의 매 순간 담담하고 침착했죠. 투병을 하는 사이에 적당히 일을 하고 작곡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추억하고 여러 일들을 해냈죠. 그 기록 중에서 두 편, 백남준과 존 케이지, 그리고 영화제라는 공간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 두 곡, 먼저 들으신 곡은 케니 웬의 얼후 연주로 사카모토의 곡 A Flower is not a Flower, 중국 당대의 시인 백거이의 시 화비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죠.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영화 마지막 사랑 The Sheltering Sky OST에서 테마곡이었습니다.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가운데 가스타디바, 정결한 여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 뚜리오 세라핀이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빈첸소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가운데 카스타디바, 노르마의 아리아죠. 정결한 여신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노래했고요. 둘리오 세라피니 지휘한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아케이오스 오호스 그리세스, 그 잿빛 눈동자, 당신의 잿빛 눈동자라는 제목입니다. 아케이오스 오호스 베르데스는 익숙한 제목인데 이번에는 색깔이 녹색이 아니라 잿

아르헨티나 출신의 안데스 뮤지션인데요. 안데스 악기 중에 꽤나를 연주하는 뮤지션입니다. 우리 악기로 치자면 대금에 해당되는 악기가 안데스에서는 삼포니아고 우리 소금에 해당되는 악기가 바로 꽤나인데요. 바로 그 꽤나를 연주하는 우니아 라모스, 그러니까 목관 악기죠.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안데스 음악그룹 로스 잉카스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솔로로 활동을 했죠. 우니아 라모스의 곡, 그가 작곡하고 연주한 아케이오스 오호스 그리세스. 이 곡은 아르헨티나의 삼바 곡입니다. 브라질의 삼바와는 다른 곡인데요. 8분의 6박자의 아르헨티나 전통 춤곡입니다. 당신의 잿빛 눈동자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남쪽,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명감독 페르난도 솔라나스 감독의 1988년 작품인데요. 원제는 수르, 남쪽입니다. 깐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고요. 영화 남쪽 OST에서 Vuelvo al Sur, 아스토르 피아솔라가 작곡한 곡이었어요. 남쪽으로 돌아가네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범으로 수감됐다가 풀려난 남자가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하룻밤을 보여주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 스산한 바람이 먼지를 몰고 다니는 거리에서 그 구석진 선술집에서 노래하는 탱고 가수가 있었어요. 로베르토 고예네체, 피아솔라와 함께 작업을 많이 했던, 동시대에 함께 작업했던 탱고 가수가 직접 출연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아솔라가 작곡하고 로베르토 고예네체가 노래한 Vuelvo al Sur, 남쪽으로 돌아가네 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 역시 피아솔라의 곡이었습니다. 치킬린 데 바친, 바친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장미꽃을 파는 소년 이라는 곡이에요. 피아솔라가 작곡하고 오라시오 페레르가 작사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바친이라는 식당에서 즐겁게 식사하던 중에 장미꽃을 팔고 다니는 한 소년을 보고 영감을 받아 쓴 곡입니다.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안토니오 아그리, 이 바이올리니스트 역시 피아솔라와 함께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안토니오 아그리의 바이올린과 리카르도 도밍게스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린 치킬린데 바친.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아르헨티나의 꽤나 연주자, 안데스의 목관악기 꽤나 연주자인 우니아 라모스가 연주한 아케이오스 오호스 그리세스, 당신의 잿빛 눈동자였습니다.

활동하는 러시아 음악 그룹입니다. 러시아의 전통악기 발랄라이카와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그룹인데요. 오늘은 그들의 연주곡을 전해드리죠. 1998년에 딱 앨범 한 장 냈는데요. 앨범 제목이 Chant et Musique Russe, 러시아의 노래와 음악이라는 음반입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의 시인 피오도르 투체프의 시에 곡을 붙인 러시아 로망스 Я встретил вас, 나는 당신을 만났었네 라는 곡을 연주로 전해드리죠.

먼저 들으신 곡 앙상블 차이카의 Je vous ai rencontré, 나는 당신을 만났었네 이어서 그리스의 에반시아 리부치카의 알렉산드리아, 캐롤라인 라벨이 노래한 보컬 버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5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열린 디오티마 사중주단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베토벤 현악사중주 1번, 아페르기스의 현악사중주 2번, 그리고 첼리스트 줄리앙 라페리에르가 함께 연주한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유럽의 현대음악계를 주도하고 있는 디오티마 사중주단이 지난 2월 5일에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디오티마 사중주단은 특히 동시대 작곡가들의 곡들을 즐겨 연주하고 있는데요. 이번 파리 음악회에서는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아페르기스의 좀 실험적인 현악 사중주곡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실내악곡도 연주하는데 먼저 첫 곡으로 베토벤 현악 사중주 1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베토벤의 후원자 롭코비츠 공작에게 헌정된 6곡의 현악 사중주 중에 한 곡인데요. 1800년 베토벤이 30살 때 완성한 곡입니다. 베토벤은 이 사중주곡에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베토벤이 쓴 편지를 보면 이제야 비로소 현악 사중주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면서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베토벤 현악 사중주 1번 F장조 작품 번호 18-1,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2악장 아다지오 아페투오조 엣 아파시오나토, 3악장 스케르조 알레그로 몰토, 4악장 알레그로 들으시겠습니다. 디오티마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베이토벤 현악 사중주 제1번 F장조 작품 번호 18-1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디오티마 사중주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2월 5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열린 디오티마 사중주단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현대음악 연주에 특히 뛰어난 디오티마 사중주단은 이번 파리 음악회에서 조르주 아페르기스의 현악 사중주 2번을 연주합니다. 작곡가 조르주 아페르기스는 그리스계의 프랑스 작곡가인데요. 특히 음악극과 실험적인 현대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전통적인 오페라와 또 실내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페르기스의 곡들은 실내악곡이라도 그 연주자의 배우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것이 특징인데 이제 들으실 그의 현악사중주 2번에서도 그런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94년에 작곡된 아페르기스의 현악사중주 2번은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로 좀 짧고 파편적인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언어 리듬을 기악화한 곡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언어에 기반을 둔 기악적인 추상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를 맡은 디오티마 사중주단은 유럽의 여러 무대에서 이 곡을 아주 즐겨 연주하고 있는데 어떤 곡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르주 아페르기스의 현악 사중주 2번을 디오티마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That's it. 뭐 뭐야?
1: 아,
0: 뭐야?
1: 뭐야?
0: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Ça, t'as dit. Mais non, c'est ça, je voulais dire.

Ah,

조르주 아페르기스의 현악사 중주 2번을 감상하셨습니다. 악기 연주뿐만 아니라 연주자들의 목소리까지 연주에 참여한 굉장히 독특한 곡이었죠. 연주에는 디오티마 사중주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2월 5일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열린 디오티마 사중주단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연주를 맡은 디오티마 사중주단은 지난 1996년에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졸업생들이 결성한 단체인데요. 주로 현대음악 연주로 유명하지만 또 정통 클래식 레파토리 연주에도 아주 뛰어납니다. 일찍이 그라모폰 지인은 디오티마 사중주단을 세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세대의 실내악단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단체의 이름인 디오티마는 독일 낭만주의 시인 휘덜린의 하이페리온 속에 나오는 연인의 이름인데요. 자연과 아름다운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번 파리 음악회 후반부에는 첼리스트 빅터 줄리앙 라페리에르와 함께 슈베르트 현악 5중주를 연주합니다. 네, 이 곡은 실내악곡 가운데서도 굉장히 독창적인 걸작으로 우뚝 선 명곡이죠. 슈베르트 현악 5중주는 여태까지의 실내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음향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 작품은 외로운 정상이라고 불립니다. 슈베르트 이전에도 혹은 이후에도 발견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음향을 지닌 현악 5중주곡이기 때문인데 일찍이 음악평론가 호머 울리히는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를 가리켜서 고귀한 개성과 멜로디의 아름다움, 다양한 분위기에 있어서 필적할 만한 작품이 없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트는 영감으로 가득하고 마법과 같은 기적과 같은 창조물이다. 모든 설명을 넘어선 작품이다 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의 4악장 구성인데요.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2악장은 아다지오, 3악장 프레스토 트리오, 4악장 알레그레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C장조 도이치번호 956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디오티마 4중주단 그리고 첼리스트 빅터 줄리앙 라페리에르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C장조 도시번호 956 전 4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디오티마 4중주단과 첼리스트 빅터 줄리앙 라페리에르였습니다. 참 훌륭한 연주였죠. 지난 2월 5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열린 실내악 공연 듣고 계신데요. 이번 공연에서 베토벤과 조르주 아페르기스 그리고 슈베르트의 실내악 곡을 연주한 디오티마 사중주단은 앙콜로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합니다. 슈베르트의 나흐트 운트 트로임의 밤과 꿈을 연주하는데 본래는 가곡이지만 현악 5중주로 연주합니다. 디오티마 사중주단과 첼리스트 빅터 줄리앙 라페리에르의 연주로 슈베르트의 밤과 꿈 도이치 번호 827 들으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Nacht und Träume, 밤과 꿈, 도이치번호 827을 감상하셨습니다. 디오티마 사중주단과 첼스 빅터 줄리앙 라페리에르의 연주였고요. 지난 2월 5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음악회에서 아주 좋은 연주를 들려준 디오티마 사중주단의 음반 중에서 들으시겠습니다. 온슬로우의 현악 사중주 D단조 29번 작품 번호 55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감상하시겠습니다. 디오티마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온슬로우의 현악 사중주 D단조 29번 가운데 3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디오티마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첩장을 받았다. 신랑 신부가 함께한 사진들을 보다가 문득 둘의 덧니 위치며 생김새가 똑같다는 걸 알아챘다. 다른 치아들도 크기며 치열의 느낌이 같았다. 그래서인지 웃는 모양도 똑같았다. 신랑 신부의 치아에서 닮은 점을 찾기에는 어렵죠. 그게 눈에 띄는 공통점일 수 있는 건 또 처음이어서 휴대폰 청첩장을 들여다보는데 저절로 웃음이 났다.

닮은 사람들은 잘 산다고 합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과 나와의 아주 사소한, 그리고 사소해서 오히려 신기한 공통점을 떠올려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엽입니다.

동요가 떠오르시죠.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천사의 나라, 앙글라 마르크라는 곡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아코디언 연주자 슈티안 카르스텐슨, 그리고 기타 연주에는 프레드 알레스였고요. 더블 베이스 연주에는 아릴드 안데르션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4353번, 당밤이죠? 일요일 밤에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집에 온 듯한 편안함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매일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리산 자락에서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지리산 자락이면은 일교차가 있어서 아마 여름에도 좀 시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부럽습니다. 안테나 잘 세우시고 당신의 밤과 음악 함께 하시죠. 이번에 들으실 음악 첫 곡의 멜로디 앞부분과 유사한 바로 그 곡, 젓가락 행진곡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드립니다.

요한 에마누엘 요나스존의 음악, 뻐꾸기 왈츠, 또 실버롬 기타스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은 랑랑이 연주하는 젓가락 행진곡이었습니다. 8806번,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주말에 미뤄뒀던 집안일 종일 부지런히 해놓고 단밤 들으니 후련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일주일이 좀 편하거든요. 오랜만에 신청곡도 올려봅니다. 어제 당밤 애청자인 우리 오명근 씨가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이 곡 듣고 꼭 합격하길 빕니다. 하시면서 모차르트의 음악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오명근 씨가 어떤 자격증을 획득하실 예정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응원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미 붙으셨기 때문이죠. 네, 저희 뭐 당신의 방과 음악 그런 방송입니다. 미리 축하드리면서 축하 음악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쾌일번호 183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영화 아마데우스 OST 중에서 준비했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스입니다.

아마데우스 OST 중에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퀘르번호 183의 1악장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앤 더 필스였습니다. 3649번 KBS 클래식 오디세이 프로그램 참 좋아했던 클래식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2004년에 발매된 200회 특집 기념 음반을 꺼내봅니다. 당밤에서도 자주 선곡해 주시는 두 장짜리 음반들 속에서 한 곡을 청합니다. 언젠가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듣겠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KBS 클래식 오디세이였는데 저희 사장실에 민원 좀 넣어주십시오.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3번 B플랫 장조 작품 130 중에서 5악장 카바티나 이 곡도 200회 기념 앨범에 수록되어 있고요. 이 곡은 부다페스트 스트링 퀄텟의 연주로 전해드리고 또 한 곡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중에서 아리아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의 아리아 머레이 페라이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3번의 5악장 카바티나 부다페스트 현악 4중주단이었습니다. 클래식 오디세이 방송 200회 기념 앨범 중에서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8394번 마리아 칼라스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듣고 싶습니다. 덥하고 습한 여름 이제 시작인데 모두들 너무 지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기를 바라면서 음악 함께 듣겠습니다.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 무엇을 하리요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 조지 프레트리가 주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 교향악단입니다.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우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에우리디체 없이 무엇을 하리오, 8394번 신청곡,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 조르주 프레트르가 주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 교향악단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정령들의 춤이었습니다. 마르크 민콥스키가 주의하는 라 뮤지시앙 두 루브르, 루브르의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예술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음악소설집 속의 은희경의 소설 웨더링과 함께합니다.

소설 제목인 웨더링은 무언가가 날씨로 인해 낡거나 변하는 풍화작용을 뜻합니다. 은희경 작가는 제목을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 날씨의 아이에서 가져왔다고 썼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비오는 주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기차의 4인석에 마주 앉게 됩니다. 네 사람 중 두 사람은 일행이지만 나머지는 각각 혼자 탄 낯선 이들입니다. 마주보는 4인석의 낯선 타인들,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인 노인이 탁자 위에 악보를 펼쳐놓습니다. 구스타브 홀스트의 현악곡 행성의 악보였습니다. 드물고 특이한 일이죠. 덕분에 세 사람은 그 음악과 관련된 추억이며 처음 알게 된 그 음악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중 인사는 직장 후배와 함께 조문을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악보를 보고 옛사랑을 추억합니다. 더욱이 조문 중에 이루어질지도 모를 그와의 재회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인선이 노인의 악보에 적혀있는 공명을 보고 깜짝 놀란 건 당연한 일이었다. 오래전 출장길에 뉴욕 링컨센터에서 그와 함께 들은 음악이었던 것이다. 음악회에 갈 때는 직장 동료 사이였지만 그날 이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틀 뒤부터 연인이 되었으니 각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었다. 그 음악의 공명을 누군가 인선의 눈앞에 펼쳐 보여준다면 그것은 일종의 계시가 아닐 수 없었다. 옛 연인을 만날 확률이 급상승하여 100%에 수렴하는 게 느껴진 인선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런가 하면 기욱은 4인석의 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행성악보를 보고 중학생 때 음악교사로부터 받았던 깊은 상처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상처 덕분에 기욱은 지금의 클래식 음악 해설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준이와 노인의 행성과의 사연도 각각 각별합니다. 그렇게 소설은 하나의 음악에 깃든 네 사람의 서로 다른 삶의 궤적과 시간의 풍화를 4인석 한자리에 모아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써 음악이 인생이며 사랑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지, 얼마나 새삼스러운 뒤흔듦과 설렘인지를 생생하게 실감케 합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음악 소설집에 실린 은희경의 단편 소설 웨더링 속의 음악과 함께했습니다. 이 음악 소설집은 음악과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각 소설가들이 풀어낸 재밌는 음악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음악, 한때 9시 정시에만 들어야 될 것 같은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작품 32 중에서 네 번째 곡 주피터,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 사이먼 웨트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8631번, 안녕하세요. 지난주 일본 출장 중에 숙소에서 당밤을 듣는데 제가 그렇게 소원하던 막스 리히터의 4개 중 썸머 1, 2, 3 전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다 듣다가 피곤했던지 이어폰을 낀 채로 잠이 들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야 이어폰 한쪽을 놔두고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 이어폰을 샀는데요. 글쎄 협디 목소리가 그 오래된 구닥다리 이어폰으로 듣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음색이 훨씬 부드럽고 포근하고 심지어 더 젊은 느낌이었어요. 덕분에 멘트하실 때 더 집중해서 듣게 됐습니다. 감히 제 기준 남성 아나운서 탑2 보이스라고 자신합니다. 어딜 가든 어디에서든 매일 당밤 드리려고 하는 열혈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어폰의 분실이 가져온 파장이 상당히 크군요.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저희 아나운서 탑2 보이스 배창복 이상엽입니다. 취향껏 들으시고요. 정다운 가곡부터 들으시면 대한민국 탑2 보이스의 향연을 즐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곡 중에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1악장, 시벨리우스의 연습곡 작품 76-2,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막스 리히터의 4개 중에서 여름 이 세 곡 언젠가 또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여름 3악장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앙드레아드 리더가 주의하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실내악단입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All I Ask of You, 브린터펠과 르네 플레밍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장 시벨리우스가 1912년에 완성한 세 곡으로 이루어진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라 카스타바입니다. 연인이라는 뜻이죠. 첫 번째 곡 The Lover, 두 번째 곡 The Way of the Lover, 세 번째 곡 Good Evening, Farewell. 수잔나 말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세 곡으로 구성된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연인 작품 14였습니다. 1곡 The Lover, 2곡 The Way of the Lover, 3곡 Good Evening Farewell, 수잔나 말키가 주의하는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계속해서 마리아 테레지아 폰 파라디스의 시실리안입니다. 쥐안 왕의 첼로, 웨란 주엘슈의 기타입니다.

두 곡의 시실리안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폴의 음악이었죠. 세르비아 출신의 데안 가브리치의 플룻, 실케 아이혼의 하프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파라디스의 시실리안이었습니다. 지안 왕의 첼로, 웨란 젤쇼의 기타였습니다. 라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19 중에서 1악장 렌토, 알레그로 모데라토, 3악장 안단테, 양성원의 첼로, 문익주의 피아노입니다.

라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19 중에서 1악장 렌토 알레그로 모데라토, 3악장 안단테 보내드렸습니다. 첼로 연주에는 양성원, 피아노 연주에는 문익주였습니다. 이어서 모리스 라벨의 어미거위 중에서 Le Jardin Féerique, 요정의 정원입니다. 샤롤 민슈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줄리언 호튼이 부르는 Song for an Evening in June, 6월의 어느 저녁을 위한 노래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일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보컬리스트 엘자로의 노래입니다. Midnight Sun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추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엘자로의 노래였습니다. 라이언엘 햄튼의 유명한 곡이죠. 미드나잇 선 보내드렸습니다. 엘자로의 보컬, 그리고 톨렉 올레스테드의 하모니카, 레리 윌리엄스가 피아노 연주와 그리고 편곡을 맡았고요. 앤소니 빌슨의 기타, 크리스찬 맥브라이드의 베이스, 그리고 마크 시먼즈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데이브 맥케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I guess I'll go back home this summer. 그리고 Indian summer 두 여름 음악의 접속곡이었습니다. 보컬리스트 게르가나 벨리노바는 불가리아에서 태어나서요. 미국에서 재즈 공부를 마치고 현재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보컬리스트입니다. 일곱 번째 앨범 프리를 올해 발표했는데요. 여전히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면서도 불가리아 출신의 뮤지션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녀의 음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르가나 벨리노바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프리입니다.

캐나다의 재즈 보컬리스트 게르가나 벨리노바의 노래였습니다. 그녀의 최신 앨범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앨범 프리 가운데서 타이틀곡 프리 보내드렸습니다. 게르가나 벨리노바의 보컬 그리고 존 벤틀리의 테너 색소폰 크리스티안 알렉산드로프의 피아노와 키보드였고요. 피터 슬라보프의 베이스 조얼 파운틴의 드럼 그리고 백킹 보컬에는 셰넌 게이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재즈수첩은 매주 두 번 여러분들과 함께 재즈를 한 시간 동안 듣고 있습니다. 월요일 0시 그리고 일요일 0시 이렇게 두 번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독일의 베이스 연주자죠. 에바르트 웨버의 연주입니다. 색소폰 연주자 얀 가바렉과 함께 들려주는 이중주입니다. 세븐 무브먼트입니다.

에바르트 베버의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세븐 무브먼트,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의 얀 가바렉과 함께했던 이중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추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명 오르간 연주자 그리고 또 소울 재즈의 기수였던 잭 맥더프의 음악을 듣는 시간, 6월 한 달 동안 그의 음악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잭 맥더프의 앨범은

시기에 앨범들을 녹음했던 콩코드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Bringing It Home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보내드립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Summertime, 잭 맥더프의 연주입니다.

잭 맥더프의 연주였습니다. 조지 거신의 명곡 서머타임 들으셨습니다. 레드 할로웨이의 테너 색소폰, 그리고 잭 맥더프의 오르간, 조지 벤슨의 기타 연주였고요. 그리고 그레디 테이트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에 잭 맥더프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1998년 앨범 Bringing It Home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1998년, 그러니까 잭 맥더프가 72살 때 남긴 녹음입니다. 이미 2년 전이었던 1990년에 잭 맥더프는 미니아폴리스로 이주를 했는데요.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서 여러 건강상의 문제가 좀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아주 왕성한 투어 활동은 멈춘 채 미니아폴리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앨범 녹음에 대한 의욕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이 콘코드 레코드와 1990년대부터 녹음을 남기면서 무려 8장의 앨범을 당시에 녹음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Bringing It Home은 콘코드와 녹음한 당시에 8장의 앨범 가운데서 7번째 녹음이 되겠는데요.

그의 어떻게 보면 음악 인생 전반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앨범입니다. Bring It Home이라는 그 관용적인 표현은 바로 무언가 성취해내다, 집으로 그것을 갖고 왔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잭 맥도프는 과거에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그의 동료들이죠. 60년대 특히 그 전성기 때 함께 연주를 들려줬던 레드 홀로웨이, 그리고 또 훗날 아주 유명해지는 그 기타리스트입니다. 조지 벤슨을 초대해서 오랜만에 그들과 함께 이 앨범에서 녹음을 남겼습니다. 레드 홀로웨이는 이후에도 2000년 들어서 한동안 그 활동을 투어를 하지 않다가 2000년에 일본 투어에 나서게 됩니다. 참 많은 나이에 아주 의욕적인 투어였는데요. 이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또 돌아왔고요. 하지만 2001년도에 74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잭 맥더프는 또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지미 스미스와 함께 90년대에도 아주 왕성한 녹음을 남겼는데요. 당시에 이 두 사람의 이 앨범들을 놓고서 1990년대 재즈 오르간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앨범들을 당시에 두 사람은 발표했고, 잭 맥도프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98년 앨범 Bring It Home 가운데서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그의 작품 Patting the Cash입니다.

잭 맥더프의 Patting the Cash였습니다. 앤드류 빌즈의 알토 색소폰, 그리고 레드 할로웨이와 제리 웰든의 테너 색소폰, 잭 맥더프의 오르간, 존 하트의 기타, 그리고 루디 패셔워의 드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탄생 100주년에 잭 맥더프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98년 그의 녹음 Bring It Home, 그의 마지막 앨범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 7월부터는요 두 명의 트럼본 연주자를 탄생 100주년의 인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비 그린과 그리고 프랭크 로솔리노의 음악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다음 곡은 국내의 대표적인 블루스 그리고 재즈 기타리스트 찰리 정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티벳의 칼리아스 산을 얼마 전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앨범을 녹음했습니다. 칼리아시 밴드 가운데서 보내드립니다. 첸트입니다.

기타리스트 찰리 정의 새 앨범 칼리아시 밴드 가운데서 챈트 들으셨고요. 이어서 음악 한 곡 더 보내드렸습니다. 피아니스트 앤디 라본의 연주로 빌 에반스의 곡 Turn Out The Stars 오늘 재즈수첩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수첩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도커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뭔가 멋진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무심코 진짜? 하고 묻습니다. 진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본뜨거나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참된 것이라는 뜻이 있고 형용사를 강조하는 표현으로도 널리 사용된다고 나오네요. 진짜라는 말을 인상적으로 전달해준 영문학자 장영희 교수의 글도 생각납니다. 진짜는 사랑받는 만큼 의연해질 줄 알고 사랑받는 만큼 성숙할 줄 알며 사랑받는 만큼 사랑할 줄 안다. 진짜는 아파도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의심하지 않으며 살아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 진짜가 되고 싶은 진짜 이유는 진짜로 살아야 가장 자연스럽고 평온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나다운 삶에 한 걸음 가까워진 일요일이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28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스웨덴의 혼성 아카펠라 그룹 The Real Group이 노래한 At Life May 였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막심의 연주 Anthem이었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들리는 아프리카 느낌의 코러스가 인상적인 곡이죠.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이탈리아의 가수 오르넬라 바노니의 목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이탈리아 가수들이 샤우트 창법으로 좀 약간 허스키한 보이스로 노래하는 반면에 이 오르넬라 바노니는 아주 부드럽게 노래하는 깐소네 가수죠. 그녀가 노래하는 고체 디 피오지아, 빛방울이라는 곡인데요. 귀에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버드 바카락, 할 데이빗 콤비의 노래죠. 영화 내일을 향해 써라의 주제가로 아카데미 주제가상도 받았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를 이탈리아어로 노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쿠바 출신으로 자메이카에서 활동했던 뮤지션이죠. 레게 뮤지션인데요. 트롬보니스트입니다. 리코 로드리게스. 그가 이끄는 리코 로드리게스 올스타스의 연주로 Somewhere Over the Rainbow를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테마곡을 레게 리듬으로 연주해 준 곡이었습니다. 레게 리듬이라기보다 스카 리듬으로 연주해 준 곡이었어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Gone Tomorrow라는 영국의 남성 듀오인데요. 그들의 곡 가운데 Wonderful World였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Gone Tomorrow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운드가 좀 시원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가수 오르넬라 바노니가 노래한 Goce di Pioggia, 빗방울이었어요.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를 이탈리아어로 노래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 케네디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레이 케네디가 이끄는 트리오, 그들의 아다지오라는 트랙인데요. 모차르트 인 재즈라는 2005년 음반에서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괴일번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를 연주합니다.

여름이면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스웨덴의 남성 일렉트로닉 재즈 듀오 쿱의 쿱 아일랜드 블루스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노르웨이 가수 아네 브룬의 목소리였고요. 오늘은 프랑스어 버전으로 전해드린 쿱 아일랜드 블루스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유이치 와타나베의 곡이었어요. 일본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그의 곡 가운데 스무스 웨이브 전해드렸는데요. 피아노 버전이 있고 트롬본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트롬본이었습니다. 사토시 사노의 트롬본 연주가 함께한 유이치 와타나베의 스무스 웨이브.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레이 케네디 트리오의 아다지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치곡 A장조 쾌일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를 편곡해서 연주했어요. 레이 케네디의 피아노, 그리고 그의 동생인 톰 케네디의 베이스, 마일스 밴 다이버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TV 시리즈, 프랑스의 TV 시리즈인데요.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미셸 스트로고프의 테마곡 댐드 나디아, 나디아의 테마라는 곡. 오래전에 김세원의 영화음악실, KBS FM의 영화음악 프로그램의 시그널로도 사용된 곡인데요. 오늘은 그 연주가 아닌 풀 오케스트레이션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작곡한 곡이고요. 그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루마니아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영화음악가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영화음악이었습니다. TV 시리즈 미셸 스트로거프 가운데 나디아의 테마 댐드 나디아를 풀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편곡하고 연주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핀란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라세 모르텐손이 작곡한 일달라울루 저녁노래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핀란드의 소프라노 까리타 마틸라가 노래하고요. 이어서 오스카르 메리칸토의 아직도 당신은 그 성가를 기억하는가 오이 무이스타트코 비엘레 센비렌 이 곡은 바리톤 요르마 힌니넨 그리고 타피올라 합창단이 함께 노래합니다.

두 곡의 핀란드 음악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오스카르 메리칸토의 Oi muy stat que vieles en viren, 당신은 아직도 그 성가를 기억하는가, 바리톤 요르마 힌니넨, 그리고 타피올라 합창단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라세 몰텐손의 일달라울루, 저녁 노래라는 곡, 소프라노 까리타 마틸라의 노래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가가 생애 마지막 시간에 남긴 이야기를 담은 책을 꺼냈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가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책.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를 함께 읽어보기로 하죠. 류이치 사카모토는 암 진단을 받은 이후의 날들을 차분하게 써놓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 투병의 기록도 있지만 그보다는 암 선고를 받은 이후 새롭게 바라본 세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많이 담겨있죠.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진 책 속에서 그가 아낀 예술의 순간들을 주목했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음악가로 남은 류이치 사카모토. 그의 투병

2013년 4월에는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열린 백남준 대규모 회고전의 기념 이벤트에 출연했습니다.

남주는 제게 아이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일방적으로 동경하던 백남주를 만난 것은 198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도쿄도 미술관에서 백남준의 개인전이 열렸고 저는 전시 준비를 하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전시장 쪽으로 걸어가자 맞은편에서 백남준이 손을 벌리고 다가오더니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라는 논어의 구절을 읊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저 감동스러웠습니다. 백남준이 작업의 거점으로 삼았던 뉴욕 소호의 아틀리에에 몇 번인가 놀러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허름한 빌딩 맨 위층에 있는 옥탑이었는데 화장실에 문도 없고 겨울철에 찾아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천장 틈새로 떨어져 아틀리에 안에 흩날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백남준을 따라 존 케이지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들었던 에피소드가 강하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3번 여행을 하다가 짐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3번 모두 짐을 찾지는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까지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버리는

백남준이 무슨 양문인지 가지고 있던 가위로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싹둑 잘라서는 회장의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죠. 백남준이 2006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뉴욕 전역의 아티스트들이 한데 모여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됐을 때 이 에피소드를 따라 수백 명의 남성 조문객이 너나 할 것 없이 넥타이를 잘라 관에 넣었습니다. 전설적인 댄서 머스 커닝햄도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저를 보고 미소를 지어줬어요. 근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행은 계속됩니다. 2013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이탈리아에 방문했습니다. 그 해의 심사위원장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였는데 6월에 갑자기 내가 당신을 심사위원으로 지명했으니 영화제에 오도록 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그에게 직접 부탁받은 일인데 거절이란 있을 수 없지요. 영화제 동안의 스케줄은 꽤 빡빡해서 하루에 서너 편의 영화를 보고 심사위원 모두가 토론을 해서 스무 편의 작품 중 경쟁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해 나갑니다. 영화제에서는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심사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절대 미디어의 취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동선까지 주최 측이 모두 정해놓는데 베네치아 공항에서 비행기 트랩으로 내려오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탄 후 일반 승객과는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베네치아 시가지의 레스토랑에 들어가 돈을 지불하려고 하자 사카모토 씨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도 했죠.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작품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의 원작의 무대가 됐던 호텔 엑셀시오르를 숙소로 준비해 주는 등 생각할

리도섬에 있는 호텔 방에서 밖을 내다보면 아드리아해의 윤슬이 빛나고 있었죠. 영화제라는 공간은 참 신기합니다. 주위로부터는 동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영화 관계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죠. 불과 2주 남짓의 영화제 기간 동안 수많은 영화와 만나고 수많은 영화인을 알게 되고 수많은 나라의 사정을 접합니다. 세분화되어버린 음악업계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로 전 세계의 작품들을 전파하는 일이 어렵다 보니 이런 확장 방식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북유럽이나 중동에서 저를 알아주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단순히 저의 음악 활동 때문만은 아닐 테죠. 결국은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전장의 크리스마스에 출연하고 베르톨루치 감독 작품의 음악을 만들었던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베르톨루치 사단 중 한 명인 저를 루이지 사카모토라고 부르며 동료처럼 여겨줍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책 제목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는 그가 참여했던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마지막 사랑에 나온 대사였다고 합니다. 2014년에 중인두암이 발견된 뒤부터 류이치 사카모토는 성실하게 투병했고 치료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다음 날 온라인 피아노 콘서트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하죠. 정신 상태가 최악이었다는 그날의 연주를 오랜 친구들은 정말 좋았다고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담담한 투병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감정의 톤이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고 거의 매 순간 담담하고 침착했죠. 투병을 하는 사이에 적당히 일을 하고 작곡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추억하고 여러 일들을 해냈죠. 그 기록 중에서 두 편, 백남준과 존 케이지, 그리고 영화제라는 공간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 두 곡, 먼저 들으신 곡은 케니 웬의 얼후 연주로 사카모토의 곡 A Flower is not a Flower, 중국 당대의 시인 백거이의 시 화비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죠.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영화 마지막 사랑 The Sheltering Sky OST에서 테마곡이었습니다.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가운데 가스타디바, 정결한 여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 뚜리오 세라핀이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빈첸소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가운데 카스타디바, 노르마의 아리아죠. 정결한 여신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노래했고요. 둘리오 세라피니 지휘한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아케이오스 오호스 그리세스, 그 잿빛 눈동자, 당신의 잿빛 눈동자라는 제목입니다. 아케이오스 오호스 베르데스는 익숙한 제목인데 이번에는 색깔이 녹색이 아니라 잿빛이죠. 이 곡은 우니아 라모스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안데스 뮤지션인데요. 안데스 악기 중에 꽤나를 연주하는 뮤지션입니다. 우리 악기로 치자면 대금에 해당되는 악기가 안데스에서는 삼포니아고, 우리 소금에 해당되는 악기가 바로 꽤나인데요. 바로 그 꽤나를 연주하는 우니아 라모스, 그러니까 목관 악기죠.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안데스 음악그룹 로스 잉카스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솔로로 활동을 했죠. 우니아 라모스의 곡, 그가 작곡하고 연주한 아케이오스 오호스 그리세스. 이 곡은 아르헨티나의 삼바 곡입니다. 브라질의 삼바와는 다른 곡인데요. 8분의 6박자의 아르헨티나 전통 춤곡입니다. 당신의 잿빛 눈동자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남쪽,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명감독 페르난도 솔라나스 감독의 1988년 작품인데요. 원제는 수르, 남쪽입니다. 깐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고요. 영화 남쪽 OST에서 Vuelvo al Sur, 아스토르 피아솔라가 작곡한 곡이었어요. 남쪽으로 돌아가네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범으로 수감됐다가 풀려난 남자가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하룻밤을 보여주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 스산한 바람이 먼지를 몰고 다니는 거리에서 그 구석진 선술집에서 노래하는 탱고 가수가 있었어요. 로베르토 고예네체, 피아솔라와 함께 작업을 많이 했던, 동시대에 함께 작업했던 탱고 가수가 직접 출연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아솔라가 작곡하고 로베르토 고예네체가 노래한 Vuelvo al Sur, 남쪽으로 돌아가네 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 역시 피아솔라의 곡이었습니다. 치킬린데 바친, 바친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장미꽃을 파는 소년이라는 곡이에요. 피아솔라가 작곡하고 오라시오 페레르가 작사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바친이라는 식당에서 즐겁게 식사하던 중에 장미꽃을 팔고 다니는 한 소년을 보고 영감을 받아 쓴 곡입니다.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안토니오 아그리, 이 바이올리니스트 역시 피아솔라와 함께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안토니오 아그리의 바이올린과 리카르도 도밍게스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린 치킬린데 바친.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아르헨티나의 꽤나 연주자, 안데스의 목관악기 꽤나 연주자인 우니아 라모스가 연주한 아케이오스 오호스 그리세스, 당신의 잿빛 눈동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앙상블 차이카의 음악입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음악 그룹입니다. 러시아의 전통악기 발랄라이카와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그룹인데요. 오늘은 그들의 연주곡을 전해드리죠. 1998년에

앨범 한 장 냈는데요. 앨범 제목이 Chant et Musique Russe, 러시아의 노래와 음악이라는 음반입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의 시인 피에도르 투체프의 시에 곡을 붙인 러시아 로망스 Я встретил вас, 나는 당신을 만났었네 라는 곡을 연주로 전해드리죠.

먼저 들으신 곡 앙상블 차이카의 주브제 헌콩트레 나는 당신을 만났었네 이어서 그리스의 에반시아 리부치카의 알렉산드리아 캐롤라인 라벨이 노래한 보컬 버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수프라폰 레이블에 정말 주옥 같은 신보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발매된 음반입니다. 유통상의 문제 때문에 올해 이제 수입이 됐는데요. 바로 전해드립니다. 안톤 지머만의 두 대의 바순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F장조, 온드리제이 진델라르즈, 그리고 세르지오 아촐리니의 바순, 리조란자 프라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4번 C단조 비극적 도이치번호 417, 하인츠 홀리거가 지휘하는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명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휴일 오후의 나른함을 첫 곡으로 깨워드립니다. 필립 글래스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세포의 분열과 끊임없는 복제 그리고 갑작스런 소멸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복되고 변형되는 음영이 중독성이 강한 그런 연주 또 음악입니다. 필립 글래스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줄리앙 로이드 웨버의 첼로, 제라르 슈워츠가 지휘하는 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필립 글래스, 미니멀리즘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월남전이 한창일 때 이 반엘리트주의에서 싹텄던 그런 음악들인데요. 현재 포스트 이 미니멀리즘 시대를 대표하는 막스 리히터도 필립 글래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오클래식이라고 요즘은 또 부르고 있죠. 필립 글래스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제라드 슈어츠가 지휘하는 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4번입니다. 부제가 붙어있죠. 비극적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요. 도입부의 암울함 그리고 비극적인 느낌들. 슈베르트 자신이 붙인 그런 명칭은 아니지만 물론 출판업자나 또 후세 사람들이 곡의 분위기에 맞는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향곡 4번 C단조 비극적 도이치 번호 417 하인츠 올리거가 지휘하는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우리가 슈베르트에 갖고 있는 슈베르트 특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뭔가 가련하고 불쌍한 이미지, 유약한 이미지 이런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교향곡 전곡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특집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이 교향곡 4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극적인 그런 드라마틱함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반영된 곡이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4번 C단조 비극적 도이치번호 417 하인츠 올리거가 지휘하는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프라폰 레이블에 주옥 같은 음반들, 신보들이 올해 입수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각별히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그런 음반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바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체코 출신의 작곡가 두 사람, 이 바날과 찜머만의 작품 세 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찜머만의 작품이 두 곡, 그리고 바날의 작품이 한 곡인데요. 모두 바순 협주곡입니다. 이 바순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전기 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체코 출신의 작곡가 찜머만과 바날의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찜머만의 곡 준비했습니다. 안톤 찜머만의 두 대의 바순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F장쇼, 온드레이 진달라지레, 그리고 세리지오 아촐리니의 바순, 리조난자 프라하가 함께합니다.

이 전기 고전주의 시대, 또 질풍노도하고도 연관이 있죠. 이 시대의 음악들은 여러 가지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이런 작품이 주는 그런 느낌, 뭔가 대단히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곡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질풍노도의 그런 드라마틱함, 이런 것을 갖춘 곡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곡들 들어보는 것 역시 클래식 음악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톤 찜머만의 두 대의 바순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F장조, 온드르제이 진델라르즈, 그리고 세르제이 아촐리니의 바순, 리조난자 프라하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리할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돈주앙 작품 번호 20입니다. 올만디가 지휘하면 어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든지 올만디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1959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주왕 작품 번호 20, 유진 올만디가 주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1959년 실황을 레코딩했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러닝머신 위를 달릴 땐 숨이 턱에 차오를 만큼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득 돌아봤을 때 제자리처럼 느껴지는 건 열심히 달리지 않아서가 아니겠죠. 단지 지금 서 있는 곳을 바꾸지 않았을 뿐입니다. 때론 안전하고 익숙한 길을 벗어나 가보지 않은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 기다리고 있는 새로움 속으로 한 걸음씩 옮겨볼까요? 양의호 작곡 경계, 이지혜의 가야금, 이소라의 해금, 양재춘의 장구반주와

양영호 작곡 경계, 이지혜 가야금과 이소라의 해금, 양재춘의 장구 반주와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려면 때로는 익숙한 길을 내려와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늘 음악이 작은 용기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온 땅은 다 더위에 헐떡이는데 높은 누각인 느지막이 홀로 서늘해. 한가로이 옥 여의를 손에 쥐고서 높다랗게 대나무 평상에 누워있노라. 좋은 술은 옥 같은 액이 흘러내리고 찬 수박은 눈서리를 씹는 거라네. 예전에 서로 알던 젊은 여인이 석양에 가로잡이 젖대를 부느나

조선시대 허균의 시 숙정루에서였습니다. 더위가 한창인 여름날 허균은 높은 누각에 올라 오겨이를 손에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겨이란 보배로운 구슬인데요.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신선이 된 기분이란 말인 거죠. 또 술을 마시고 수박을 먹으면서 예전에 알던 여인의 젖대 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악가무의 능한 기생으로 시원한 곳에서 한가롭게 맛있는 음식과 풍류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박경훈 작곡 주상관내 서승미의 대금연주입니다.

주상관매, 서승미의 대금 연주로 여유로운 정취를 이어봤습니다. 다음은 가장 아름답고 설레는 판소리의 한 대목이죠.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서희철의 검은고 병창과 고혜수의 가야금 병창으로 들려드립니다.

0: 예, 준양아.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지요.
0: 1년이면 몇 밤이냐?
1: 365밤이지요.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노는 밤만 있어주었으면
2: 에이.

0: 한 여보 도련님, 오늘같이 즐거운 날 불길하게 죽는단 말씀은 왜 허시오?
1: 그러면 정담을 허랴.
2: 그거.
1: 참!

서희철의 검은고 병창과 고혜수의 가야금 병창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가의 흥취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피리 한 대가 들려주는 깊은 울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희조 작곡 서용성류 피리 산조 이홍근의 피리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시를 가사로 하는 전통음악 가곡 가운데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여 월일편을 전해드립니다. 월일편이란 밤하늘에 뜬 조각달을 의미하는데요.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월일편 등삼경인제 나가님을 헤어보니 청루주사에 새임을 걸어두고 불승당정하여. 등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 청루주사는 술을 파는 기생집, 불승당정은 방탕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인을 두고 밖으로 나간 남자가 왜 그러는 건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남자를 기다리는 여인은 아내이기도 하고 기생집에 걸어둔, 그러니까 곁에 둔 기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여 월일편 다음 사설입니다. 화간 백상 춘장만 한데 주마투게 유미반 이로다. 길가에 핀 꽃을 보니까 늦은 봄인데 경마와 닭싸움에 빠져 돌아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미 방탕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건 노름의 정신이 팔렸기 때문인 거죠. 이어지는 마지막 사

가솔입니다. 삼시 출방 무소식하니 진일난두에 공단장을 하여라. 하루에 세 번 때마다 문 밖에 나가 기다려도 이미 소식이 없으니 종일 난간 머리에 기대서서 외롭게 애간장만 태운단 말입니다. 그럼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엽 월일편을 조순자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여창가구 개면조 편수대엽 월일편 조순자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임교민이 작곡한 달의 꽃을 피우다 음악공무원의 연주입니다.

피리 연주자 고봉혁이 자신을 표현한 말이죠. 음악공호원의 연주로 임교민이 작곡한 달의 꽃을 피우다 감상하셨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 멈추려면 이미 움직이고 달리고 있는 중이어야 합니다. 잠시 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만큼 열심히 달려왔단 말이겠죠. 오늘 마지막 곡은 김성겸이 작곡한 덩덕콩이 국악밴드 아비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아침은 얀 스펠링크의 곡 네, 젊은 날은 가고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페트리 아르보가 이끄는 리코더 앙상블 로얄 윈드 뮤직이 연주합니다.

페트리 아르보가 이끄는 리코더 앙상블 로열 윈드뮤직의 연주로 얀 스벨링크의 내 젊은 날은 가고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 1번 G단조 방아작품 번호 1001번입니다. 아다지오, 푸가, 알레그로, 시칠리아나, 프레스토의 전악장이고요. 오늘은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 1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1 전악장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함께 하실 음악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세밀레에 나오는 세밀레 아리아 끝없는 기쁨 끝없는 사랑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바브라 핸드릭스의 노래로 준비했는데요. 함께하는 연주단체는 도로토닝 홀름스 바로크 앙상블입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세밀레, 헨델 작품 번호 58에 나오는 세밀레의 아리아, 끝없는 기쁨, 끝없는 사랑, 소프라노 바브라 핸드릭스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함께한 연주단체는 도로트닝 홀림스의 바로 그 앙상블이었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6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장마리 르클레르의 협주곡 시장초 작품 7의 3 들어보시죠. 바이올린 혹은 플루트 아니면 오보가 솔로를 맡는 곡인데요. 오늘은 오보 버전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 아사이의 전악장이고요. 오보 독주의 하인스 올리거. 함께하는 단체는 비토리오 네그리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입니다.

하인츠 올리거의 오보 독주로 장마르 르클레르의 오보 협주곡 시장조 작품 7의 3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함께한 연주단체는 비토리오 네그리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였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B플랫 장조 리용번호 362 사냥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고요. 줄리아노 카르미니올라가 바이올린 독주를 맡아서 소나토리 델라 시오요사 마르카와 함께 연주합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B플랫 장조 리용번호 362 사냥 전악장을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아노 카르미뉴라와 소나토리 델라 지우요사 마르카가 함께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새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 장필리 라모의 암탉입니다.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장필리 라모의 암탉, 비킹그로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해만 바라보는 꽃으로 유명한 해바라기는 사실 어린 시기에만 그렇다고 합니다. 줄기가 자라는 동안에는 해 방향에 맞춰 고개를 돌리지만 완전히 성장하고 나면 동쪽을 바라보며 자리 잡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침 햇살을 맞아 꽃의 온도가 높아지면 벌 같은 곤충이 더 빨리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꽃처럼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거는 주문 같은 것 혹시 있으신가요? 살아온 방향과 길도 달랐던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삶을 대신 살면서 치유를 얻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미지의 서울. 주인공은 아침마다 방문을 나서면서 외할머니가 해준 말을 곱씹습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실수와 후회만 남은 어제였어도, 불안한 내일이어도 오늘은 아직 모르니까 다행입니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0: 프란츠 리스트 피아노 작품집 베네치아와 나폴리 솔번호 162 중에서 3번이었습니다. 타란텔라 백혜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후회스러운 어제와 불안한 내일은 그냥 두고 오늘만 생각하면서 월요일 하루 시작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해선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스트라빈스키의 발레음악, 맨델스존 6중주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준비합니다. 오늘은 오케스트라 조율의 기준이 되는 오보의 이야기입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오선지 위의 월드컵 이제 오늘 내일 이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2부에 있는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입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종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더위 속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 주로 중부지방에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서울 및 중부와 호남 주로 서쪽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 예상되고 경남 서부에는 5에서 20mm가량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날씨로 중부 지방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남부지방은 흐려지겠습니다. 역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으로 5에서 40mm, 남동쪽 지역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모레 제주도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바람이 이날 매우 강하게 불겠고 또 최대 10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서 미리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 전주 31도 등 대부분 30도를 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2도로 예상되는 등 당분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 경기 남부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 또 그 밖에 전국 대다수 지역 나쁨 단계 예보돼 있고요. 자외선 지수 오늘 역시 전국 곳곳으로 매우 높음 단계가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2.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프리드리히 콜라우의 플루트 5종 주 1번 작품으로 51의 1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미뉴엣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장피에르 랑파르의 플루트과 줄리어드 현악 4중주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3930 쓰는 분입니다. 새벽에 치악산 둘레길 11코스를 걷고 있습니다. 참 싱그럽고 선선하니 좋네요.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정신을 깨웁니다. 아, 그 좋은 치악산 둘레길 11코스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데려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3930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한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807 쓰는 분입니다.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려요. 와, 좋으시겠습니다. 할머니가 됐습니다. 고마움과 감사의 벅찬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땡글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바랍니다. 땡글이, 아, 태명이겠죠? 아주아주 귀여운데요. 손녀 보신 우리 2807 쓰는 분 축하드립니다. 한 우주가 또 이렇게, 예, 이 지구에 왔습니다. 건강하게 진짜 무럭무럭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잘 그 길을 출발의 팬과 함께도 기원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2807 쓰는 분이었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바흐 작품 번호가 1003번입니다. 그 중에서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아우구스틴 하델을 위해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바흐 작품 번호 1003 중에서 알레그로였습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이달 6월의 주제는 5선지 위의 월드컵인데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 듯 출발의 팬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5선지 위의 월드컵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은 각 조별 대진표를 따라서 각국의 음악가들을 살펴봤고 오늘과 내일은 북중미 월드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 네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 네 팀 중에 두 팀입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를 강력한 우승 후보 네 팀 중에서 각각 꼽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조별리그 제2조에 있었는데 조 1위로 통과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카보베르데와 32강전 경기를 치릅니다. 7월 4일 아침 7시에 치르고요. 프랑스는 스웨덴과 32강전을 치릅니다. 우리나라 시각 7월 1일 6시 아침 6시에 경기를 치릅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있죠. 카타르 월드컵 때 7골 넣었는데 벌써 이 대회 3경기 치르고 6골을 넣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음바페가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8골을 넣었는데 벌써 이 대회에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는 카타르 월드컵 때 결승전에서 만나서 승부차기 끝에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두 팀은 서로 결승전까지 만나지를 않습니다. 결승전까지 무사히 갈까요? 이 두 팀이? 일단 아르헨티나는 대진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상대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는 약간의 그 언덕길이 보이는 이런 대진표입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는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자랑하는 두 피아니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85살이 된 마르타 아레리치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태생의 살아있는 전설 마르타 아레리치 16살에 제네바 콩쿠르, 부준이 콩쿠르에서 모두 우승하고 24살에 쇼팽 콩쿠르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고독한 독주보다 실내악과 협주곡, 듀오를 비롯해 여러 음악 축제처럼 함께하는 무대를 즐기면서 영원한 현역으로 활동 중입니다. 오는 가을 9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는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올해 29살 알렉상드르 깡트로프입니다. 22살이던 2019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프랑스인 최초로 우승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이 센강변에서 비를 맞으면서 피아

아르헨티나의 아레리치, 프랑스의 깡두루프. 불과 불의 대결에서 당신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양국을 대표하는 두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지금부터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까미오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작품 번호 103번 중에서 3악장 몰토 알레그로, 알렉산드르 깡트루프의 피아노와 장자크 깡트루프 아버지입니다. 장자크 깡트루프가 지휘하는 타피올라 심포니에타의 연주로 듣고요. 이어서 프레데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21번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비바츠,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와 샤를 디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0: 두 곡을 이어들었습니다.
1: 지금 들으신 곡은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21번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와 샤를 디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앞서선 까미오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작품 번호 103 중에서 3악장 몰토 알레그로였습니다. 알렉산드르 깡트로프의 피아노와 장자크 깡트로프, 이 아버지가 지휘하는 타피올라 심포니에타 연주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이제 32강전에 접어듭니다. 총 104경기인데 이제 32경기, 32강부터 캐나다와 남아공의 경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31경기가 남았습니다. 캐나다와 남아공은 캐나다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조별리그 끝나고 이제 토너먼트가 들어가면 캐스터들과 해설위원들이 살짝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엔 추가 시간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다가 골이 나지 않거나 서로 무승부가 되면 연장전을 또 30분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또 골이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까지 가야 해서 이 생리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캐나다와 남아공의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 2

2분의 결승골 넣었네요. 1대0으로 캐나다가 이겼는데. 아, 캐스터와 해설위원들 그 순간만큼은 캐나다를 많이 응원하지 않았을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곡목은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정해드립니다. 이번 주 저희가 정한 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도이치보는 667번 중에서 사악장 가곡 송어형 주제와 변주입니다. 이 곡 많이 들으셨죠? 저희 출발 FM과 함께해서도 뭐 여러 연주자들의 음악으로 들려드렸는데, 이 음악 들으면서 정말 좋았던 그 순간의 연주자 그리고 오케스트라까지는 가지 않겠군요. 5중주니까. 그 현악 4중주단 이름. 아니면 그냥 그 피아니스트만 저희한테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현악 4중주단 이름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그 피아니스트의 이름을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신청곡 선정된 분께 롤케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도이치보는 667번 중에서 사악장 가곡 송어 주제와 변주,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 시간을 여는 월요일의 연주자 소개합니다.

슈베르트 피아노 오중주 도이치번호 667 중에서 4악장 가곡 송어 주제와 변주. 오늘은 알프레드 브랜델 피아노 연주와 클리블랜드 현악 사중주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와, 그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 송어 이번 주 4악장 송어 주제와 변주 듣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진짜로 많은 분들이

단시간에 이분의 연주를 듣고 싶다고 각자 네, 좋아하는 연주자들을 많이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이번 주 진짜 기대되는데요. 편식의 유혹.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이 송어 주제와 변주 4악장을 듣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시각 8시 4분입니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2월 29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훈입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곡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발레 불세 중에서 공주들의 무도회, 앞서선 발레 페트루슈카 중에서 러시아 춤곡이었습니다. 두 곡 모두 프랑스와 자비에 로스가 지휘하는 레시에클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블랑의 곡 준비했습니다. 카프리치오, 자매 연주자들입니다. 카티아 라베크 언니고요. 마리엘 라베크, 카티아 라베크가 동생, 마리엘 라베크 언니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블랑의 카프리치오였습니다. 까티아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1388 쓰는 분입니다. 여기는 해운대 동백섬.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뛰는 사람, 걷는 사람,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 상쾌한 공기와 미소. 저도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저 멀리 대마도가 보이겠습니다. 1388 쓰는 분이었습니다. 동백섬의 지금 풍경

영이 그렇군요. 날씨가 맑은 부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예,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에선 왜 오보에로 전체 음정을 맞추는 건가요? 휴대전화번호 5702 쓰는 청취자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연주자들이 모두 자리에 앉은 뒤에 악장이 바이올린을 들고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을 하죠. 이 악장 신호에 따라서 오보의 수석 연주자가 A음, K음, 라, 라음을 길게 불어줍니다. 그러면 관악기들이 먼저 그 음에 맞춰서 악기를 조율하고 다음엔 악장이 그 음을 받아서 현악기 파트가 튜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에서 음정의 기준을 만든 악기가 오보에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악기들 중에 오보에가 이 역할을 맡게 됐을까? 먼저 음향적인 이유입니다. 오보에는 얇게 깎은 갈대나무 이 리드 두 장을 맞붙인 겹 리드를 입에 물고 소리를 냅니다. 음색이 아주 쨍한데다가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오는 관통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리들 사이에서 묻히지 않고 선명하게 들립니다. 기준음을 내기에 최적인 악기가 오보에입니다. 또 오보에는 현악기나 다른 관악기에 비해서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오보이스트는 무대 뒤에서 자신의 악기를 꼼꼼히 조율해두고 무대에 올라와서 기준음을 불어줍니다. 더욱이 오보의 주자의 위치가 오케스트라 정중앙에 위치하니까 이것도 오보에가 음정의 기준을 만든 악기로서 적절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오보에가 포함되지 않는 곡, 클라리넷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혹시 아예 관악기가 포함되지 않는 곡이 있다면 그때는 악장의 바이올린에 맞춰서 단원들이 튜닝을 하기도 합니다. 오보의 소리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작품 번호 36번 중에서 2악장 안단티로 인 모도 디 깐추라 조금 느리게 노래 부르듯 파브 예르비가 지휘하는 토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 작품번호 36번 중에서 2악장 안단티노 인 모도 디 깐추나 조금 느리게 노래 부르듯 파브 예르비가 지휘한 토날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004 쓰는 분입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도 놓치고 버스도 놓치고 제가 좋아하는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도 놓치고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도 놓치며 시작합니다.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일어나요. 5004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독립사건입니다. 확률에서 이 독립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지 뒷면이 나오는지 그게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각자 분리된 거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이라는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독립해 있는 거예요. 5004 쓰는 분. 오늘 좋은 일, 설레는 일 많게 기대하겠습니다. 026 하나 쓰는 분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결혼 준비하면서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가족들한테 감사 인사를 보냈었던 예비 신부. 였던 애청자인데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벌써 결혼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년 됐군요. 축하합니다. 026 하나 쓰는 분. 여전히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한테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제 사연이 나오면 좋아할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냅니다. 아유 잘 보내셨습니다. 026 하나 쓰는 분. 어떻게 결혼 생활 1년 더 행복해지셨나요?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실 겁니다. 026 하나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한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한 줄 또는 한 줄 신청곡 이렇게 글머리 달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의 주인공은 7196 쓰는 분입니다. 한 줄 아라비아 기상곡 출근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신청합니다. 갑자기 이 곡이 왜 생각이 났을까요? 아라비아 기상곡 그것도 출근 중 신호 대기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듣고 싶으셨으면 휴대전화 열어서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을까 싶습니다. 더 귀 기울여서 들어보게 될 그런 곡이네요. 7196 쓰는 분의 그 마음 한번 생각하면서 타레가 아라비아 기상곡 보너스로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수나타 커크 패트릭 번호 491번까지 듣겠습니다. 두 곡 모두 데이빗 러셀의 기타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스칼라티의 건반 소나타, 커크 패트릭 번호 491번, 앞서선 타레가의 아라비아 기상곡, 데이빗 러셀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1938 쓰는 분입니다. 주말 40년 된 고전음악다방이 있다고 해서 갔었는데 브람스를 종일 틀어준다고 하더니 어디에도 브람스는 없었어요. 브람스 좋아하시는군요. 아, 쓰여있네요. 브람스 좋아합니다. 들려주세요. 1938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브람스가 나오질 않았나 봅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들려드리죠. 요하네스 브람스, 세계의 간주곡 작품으로 117 중에서 2번입니다.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세계의 간주곡 작품번호 117 중에서 2번이었습니다. 엘렌 그리모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펠릭스 맨델스존의 6중주 작품번호 110번 중에서 4악장 알레그로 비보 디미트리 아슈케나지의 클라리넷과 유니버설 앙상블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 곡과 함께 6월 29일 월요일 출발 FM과 함께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중식 이흥규,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사물의 시선이라는 책을 쓴 이유미 작가는 저금통을 이별하는 물건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에게 동전이 들어오는 날에는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하고 말이 아주 잘 통하는 동전과 헤어지는 날에는 밤새워 울곤 하지. 쨍그랑 동전 한 잎이 들어오는 날의 기쁨도 잠시, 채워진 동전들을 어느 순간 와르르 떠나보내는 날이 오면 아쉬움에 밤새워 울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저금통이죠.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가 있다면 어느 순간엔 그걸 몽땅 비워내야 할 때도 옵니다. 비워진 자리를 또 다른 동전으로 채워가고 또다시 비워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금통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았네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채워야 할 땐가요? 아니면 비워내야 할 땐가요? 6월 29일 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